기능을 하지 못하는 암울한 때였지만 독립을 염원하고 참된 자유를 갈망했던 수많은 이들의 혼이 꺼지지 않았기에 1945년 광복의 기쁨이 마침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 영광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혼을 잃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유월의 은혜가 주어졌고 승리와 회복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자유인이며 성도로서의 혼, 그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역사적 광복을 넘어서 영적인 광복,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광복절 전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뜰한 오늘도 이러한 벅찬 마음, 감동을 가지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 네 구절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대표 말씀으로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월 14일 내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이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게 그 감동을 좀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편 124편 7절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참 감동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의 감동과 그 은혜를 조금 더 깊게 누릴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선정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에 대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이고요 자, 보내드리는 말씀 씨앗 네 구절 오늘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능력 또 교훈을 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릴 겁니다. 매일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리고 있는데, 기도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단어만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답장으로 기도문 전송이 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네, 내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키워드 자유라고 정했어요. 광복으로 할까 자유라고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광복이라는 단어는 기도문 신청하지 않으면서도 또 문자를 보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자유라고 좀 정했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에 특별히 이제 광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기도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문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광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누리며 나아갈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도문뿐 아니라 말씀 씨앗도 받아가셔야겠죠.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 그리고 오늘 키워드 자유입니다. 각각 문자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각각 두 통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의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했더란 이제 선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들은 뭔가 우리 민족의 은혜를 좀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찬양들이 쭉 나갈 텐데 들으시면서 오늘 이 하루만큼은,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이 하루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준비한 찬양, 예수전도단입니다. 보리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예수 전도단이었습니다. 보리라. 오늘 사랑에 따른 첫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참 가사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한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 가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져야겠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이 광복절이죠. 내일이 광복절인 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짧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1945년 대한민국에 광복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문이 광복절 특별 기도문이 나가요. 오늘 키워드가 자유인데 샵 9330번으로 자유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광복절 특별 기도문,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결단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문으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좀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광복절 특별 또 말씀 구절들을 좀 열심히 선정했으니까 오늘 씨앗과 또 기도문 잘 챙겨가셔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지는, 광복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기존에 계속해서 좀 중단돼 있었던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특별히 좀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귀한 한 교회에 다녀와서 목사님께 한국교회 희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내일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또 한국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길을 발견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 준비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둠 밤 마음에 잠겨.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불쑥 찾아가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물어봅니다. 본격 출장 인터뷰 시간,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자, 많은 이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위기였던 적이 없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 희망을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오랜만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미 다녀왔어요, 제가. 자,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오늘도 찾아뵙고 이 시대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모쪼록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깊은 공감과 격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이 오늘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0: 자,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오랜만에 좀 묻기 위해서 서머 스페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나와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뵙고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교회에 도착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저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오늘의 목적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꼭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세상의 빛 이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창환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신년 가운데 귀한 교훈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에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양실 앞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0: 예, 교회 분위기 자체가 네. 저를 막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아, 목사님 먼저 방송가족분들께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창환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뭐 제가 정말 예전부터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다라는 것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아, 목사님,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이 세상의 빛 이레교회 어떤 의미와 또 비전이 담겨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교회는 6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정할 때부터도 우리 일평생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이레교회라고

0: 정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교회를 은혜로 주셨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전하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의 빛 이례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제일 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세상의 빛이 어떻게 본다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0: 그렇죠. 네.
1: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세상의 빛 이례교회에 이제 발걸음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걸음하는 분들께서 이 교회에 딱 방문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0: 저희들이 이제 교회 이름이 아까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이제 거기에 담았듯이 저희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 교회 오면은 아, 성경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또렷이 보이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아, 교회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렇죠. 보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언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일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제 작년 12월 24일에 처음에 이제 준공하고 이제 올해 입당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밖에서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품이 저희 교회 컨셉입니다.
1: 아, 네.
0: 네. 그래서 밖에서 딱 봤을 때, 교회 전면부가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1: 네, 맞아요.
0: 아버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거기 담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 성도들을 맞아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 건물에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바 중에 하나이고 뭐 건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또렷이 보여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더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원신흥돈 그리고 이 근방에 거주하거나 또 자주 발걸음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 좀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네, 뭐 저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부터도 너무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는 짓지 말자. 저희들이 교회 건축할 때에도 이 미술관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1: 네네.
0: 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께서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부감이 없는 공간이면 좋겠다. 너무 교회스러운 그런 어떤 부담이 우리 정말 초신자, 이제 뭐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1: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가끔씩 여기 발걸음 하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품 한번 궁금하다 하신다면 세상의 빛 이례교회에 발걸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최근 이제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좀 듣고 또 편집도 하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자, 모든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은혜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0: 은혜는 이미 충만하다?
1: 아, 네.
0: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그거 같아요. 네. 은혜는 이미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1: 아멘, 아멘. 네.
0: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서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문을 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마치 예를 들면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진 않잖아요.
1: 네. 네.
0: 그 진단에 따라서 의사가 날 치료할 수 있도록 나를 의사에게 맡기는 게 필요한데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내게 은혜가 간절하다면 은혜는 이미 충만하다.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0: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1: 여러분,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은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희망에 대해서 풍성한 나눔과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빛 일회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즘 위기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저는 지금 한국교회, 글쎄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바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학교의 위기다.
1: 네네.
0: 예, 그게 가장 큰 지금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한 세대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처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교회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지금 공간은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는 정작 사람이 없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지금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그 이제 강화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정말로 역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육관을 우연찮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그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소그룹실도 다 곳곳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봤는데 문제는 그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그 교회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앞으로를 두고 우리가 이젠 걱정해야 될 어떤 그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는 것이죠.
1: 우리가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충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누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직면하고 또 고민해야 할 분명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또 소망과 희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희망에 대한 더 나아가 소망에 대한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0: 그 교회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학교의 부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1: 네네.
0: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가 자라던 시대만 하더라도 깃발만 들어도 정말 교회 학교들이 몰려오는
1: 사람이
0: 아이들이
1: 사람이 모이고
0: 네. 아, 그렇죠. 그랬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나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교회 학교 정말 부흥기를 한참 구가하던 그때는 그럼 어려움이 없었나? 예, 그때도 그때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만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던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글쎄요,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뭐 어려움만으로는 다 이제 설명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 어려움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려움보다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귀중한 시사점을 목사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다음 세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 뭔지 목사님의 생각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0: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이제는 그 다섯 가지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교회 학교 사역에 우리의 총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사역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교회 학교 사역에 우리는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1: 바꿔 말하면 사활을 건다.
0: 그쵸. 예.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과 항상 자주 나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사역은, 절대로 몇 명의 교육자의

0: 문제이거나 아니면 몇몇 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성도들과 자주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이어달리기는 첫 번째 주자가 아무리 이제 그 레이스에서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1: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0: 네. 예. 그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아서 마지막 주자가 이기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레이스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다음 주자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자인 다음 세대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교회학교 사역을 내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학교 사역에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는 이 교회가 뭐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면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에서 꿈을 다 이렇게 적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꿈을 적어서 내냐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0: 그런 꿈을 적어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 새성전에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 꿈을 좀 이뤄줄 수 있을까. 근데 저희들이 교회에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을 어떻게 뭐 만들어줄 수도 없고 야외 풀을 뭐 마당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 교회와 함께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우리 성경학교 하는 한 날에 교회의 지하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주차장에 우리가 차를 한 대도 대지 말자. 모든 차를 외부에 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주차장 공간을 아이들이 수영장으로 만들어줘 보자.
1: 야, 네.
0: 그래서 그 공간을 정말로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 동참해 주셨고 그날은 차 없는 날로 교인들이 아무도 차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1: 와.
0: 그리고 그 공간을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결정들이 상당히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죠. 주차장이 넉넉치 않은 교회에서는 대단히 큰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으로 성도님도 동참해 주셨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나눠왔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역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그것이 곧 나의 승리다. 예, 절대로 성도님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 교회학교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들은 여전히 이제 교회 부흥의 희망은 교회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핵심은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교회학교 사역을 전 교회가 교회 학교 사역이 아니라 전 교회 사역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것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감수하는 불편은 너무나도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수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네.
2: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서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거고 우리는 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본다면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관점을 바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어른들이 얼마든지 좀 불편을 감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마다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목사님께 다음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네.
0: 이제 교회학교 사역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그래야 내가 이긴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교회학교 사역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가 교회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아요.

0: 않으면 교회 학교에서 정말로 몇 발짝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1: 그쵸, 맞아요. 네.
0: 근데, 이걸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학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 다음 주자인 우리 자녀들이 끝내 이겨야 이 레이스에서 나도 이기는 거니까.
1: 아멘, 아멘. 네,
0: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이거는 몇몇 교육자의 문제나, 몇몇 교사들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건 나의 문제로 여기고,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만날 때에도 정말로, 이거 뭐, 하이파이브.
1: 네네.
0: 그렇게 정말 마음을 전해 주시고, 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겨야 내가 이긴다.
1: 아, 네. 네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고민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잘 자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히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럭우럭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아름다운 그 흐름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복음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수많은 이 전파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시대의 희망들이 이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짧게 축복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도 교회 학교 사역에 그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1: 맞아요. 네.
0: 예,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 학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의 최전선에서 정말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시작하신 이 영적 레이스에서 끝내 우리 승리하도록 지금 뛰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하나님 모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저들 모두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를 위해서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모든 전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오늘 굉장히 가슴 벅차고 또 뿌듯해지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희망 퀴즈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오늘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퀴즈를 출제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오늘 어떤 퀴즈를 좀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준비한 퀴즈는 이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부흥의 어떤 기적의 역사 중 하나가 바로 우병이어 사건이다.
1: 맞습니다. 네, 우병이어. 네.
0: 자, 놀랍게도 이때 그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누군가가 자기의 도시락을 으로 가져왔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걸 드렸던 헌신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1: 아, 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1: 목사님, 이 정도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갑작스럽게 들었을 때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조금 더 정답을 좁혀 나갈 수 있게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트 가능할까요, 목사님?
0: 힌트요?
1: 네.
0: 세 글자입니다.
1: 세 글자의 네. 세 글자 인물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 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목사님 맞습니까?
0: 아닙니다.
1: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닌데 세 글자의 그 성경 인물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문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예수님께 우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렸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1: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아이에게 우병이어를 받고 예수님께 전달한 다리 역할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글자의 성경 인물이고요.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그 인물의 이름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드릴 텐데 그 선물

0: 선물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희망 선물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저희 교회에서 만든 에코백이 있습니다.
0: 에코백, 네.
1: 네. 5병이어 에코백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저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고, 또 시원하게 이 여름 나시라고 커피 쿠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0: 커피 쿠폰은 이제

0: 자, 그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희망 선물을 들고 저는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한국교회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교회 희망은 교회 학교다.
0: 한국교회 희망은 교회 학교, 그리고 그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바로 한국교회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을 밝히는 거룩한 빛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오늘은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세상의 빛 이래교회의 이창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또 귀한 퀴즈를 출제해 주셨는데요. 네, 퀴즈의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상의 빛 이래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챙겨주신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 잘 기억하셨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병이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고 그것을 예수님께 건넨 이는 누구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비중있게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세 글자의 성경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글자의 성경 인물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 오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해주시는 동안에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찬양 준비했어요. 세대에서 세대에게. 찬양 함께 들으시죠.

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더 워십 에이블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자,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네, 오늘 특별히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출장 인터뷰를 다녀왔는데요. 자, 세상의 빛 일회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희망은 교회학교다, 주일학교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희망 퀴즈를 출제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이가 건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전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세 글자다라는 힌트가 있었는데요. 자, 정답을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정답, 희망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네, 샵 9330번으로 안드레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자, 추첨을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커피 쿠폰과 이제 세상의 빛 일회교회 에코백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릴 테니까 혹시 이 방송이 끝나고 11시 전에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첨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1부의 마지막 곡 부흥 찬양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 찬양이 최근에 리메이크된 또 버전이 있어요. 그 찬양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듣고 저는 조금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문 키워드는 자유고요. 오늘 자유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이 광복절인데 광복절 특별 기도문 발송됩니다.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에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그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손과 발로 나아가는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그리고 이 사랑의 뜰 안에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결단을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해드리고 있죠. 이 사랑의 뜰 안 공식 보약, 영적 영양제 두 가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이미지 그리고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도문 키워드 오늘 자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문이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특별 기도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까지 확장시켜서 더욱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뜰한 오늘 2부 순서 풍성한 찬양의 은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을 우리가 앞서 그 감격을 누리고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조수아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나무엔의 만세 반석 열리니,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네, 나무엔의 만세 반석 열리니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 들었던 곡은 조수아의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였습니다. 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두 곡의 찬양 만나봤는데요. 자, 뭐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곡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두 곡의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아마 이 곡을 들으면 아, 이 곡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곡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찬양 아시죠? 네,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또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0: 왕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구절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찬양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부흥한국이라는 팀이 꽤 오랜 기간 공백 기간에 갔다가 2018년도에 다시 뭉칩니다. 그래서 찬양 앨범을 발매하는데 거기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참여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향 씨입니다. 소향이 하늘은 노래하고라는 솔로곡을 불렀는데 처음에 이제 파도 소리가 쫙 나면서 점차 막 찬양의 스케일이 쫙 커지거든요. 물밀듯이 전해지는 그 찬양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추억의 찬양 이어서 부흥한국 2018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소양 솔로곡이고요. 하늘은 노래하고, 이렇게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네, 소향이었습니다. 하늘은 노래하고 부흥한국 2018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자, 앞서 들었던 찬양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은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뜰한,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다 보니까 이제 광복절 특별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기도문, 광복절 특별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오늘 자유니까,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자유, 네, 자유라고 두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준비된 기도문, 광복절 특별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같이 받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짧게라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특별한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저녁 7시입니다. 7시 전부터 사전 공연이 진행되겠지만 오늘 오후 7시부터 대전과 또 가까운 지역이죠. 전북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현장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가기가 좀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중계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가 있겠지만 뭐 영상으로 보시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테니까 오늘 저녁 7시 2026 나라사랑축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광복절 기념 방송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다소 묵직한 찬양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자, 이 시간에 조금 그런 분위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찬양 두 곡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앙상블인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국악과 피아노가 만난 아름다운 연주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슬기 최선미가 연주합니다.

네, 두 곡의 연주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었던 곡은 앙상블인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고요. 이어서 참 아름다워라 이슬기 최선미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사랑이들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8월 14일 이 광복절 전날 광복절 특집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찬양들을 2부 시간에 한가득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들한의 마지막 곡 위로브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방송 키워드가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광복절 특별 기도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도 좋고 내일도 기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광복절 기도문. 네,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떠올리고 생각하기에 좋은 또 말씀 구절 선정해서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전북 익산, 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축제 4회를 부끄럽지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더 많은 분들께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함께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저녁 7시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짧게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십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

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연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의 외침 또는 친밀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 중에서 정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이 본문의 배경에 우리가 여리고라는 곳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피서지. 기후도 더 따뜻하죠.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

너희들의 이웃은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 율법학자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도 아닌 것 같고요. 또는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지나간 그 두 사람처럼 무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트위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뭐 어떤 트위스트가 있냐면 뭐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그런 배경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 문화였죠.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어떤 교육을 보나 어떤 배경을 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일에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 누워있는 지금 돈을 다 뺏기고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그 율법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자기랑 같은 동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멈추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신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멸시하는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까지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 뭐 같은 교회, 같은 종교 그 안에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율법학자가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 속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추어서 죽어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시죠. 우리도 어쩌면 율법학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내면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정의고 공의고 뭐고 저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버려진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멈추어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내면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일이죠.

0: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각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오는 16일 주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열고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며 광복 81주년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한 평화 정착과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성 부흥사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이번 성회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지친 사역자는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 예성총회가 교계와 열방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예성부흥사회는 해마다 부흥성회를 이어오며 43개에 불과했던 교단 산하교회를 1200여 개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0

0: 16 코스타월드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8월 무더위를 뚫고 모여든 청년들은 사흘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음악 프로듀서 최형우 PD는 대중음악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최 PD는 인간적인 계획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발견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대학교 김재효 교수는 인공지능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유능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좌표와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팀록 워십의 인도로 700여 명의 청년이 일어선 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고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마치느라 지쳐 있었는데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나누리 푸드뱅크는 지난 11일에도 가능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라면과 된장, 고추장 같은 식자재부터 신선 식품까지 담겼습니다. 배달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각각 3시간씩 이어졌고 골목이 좁아 탑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경차가 대신 들어가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은평교회 갑시다교회 이성모 목사가 설립한 나누리 푸드뱅크는 한 달에 500여 가정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품은 경기도 광역푸드뱅크와 인근 빵집, 떡집 등에서 기부받으며 당뇨를 앓는 이들에게는 단 음식을 빼는 등 가정별로 품목을 달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전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라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는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연합해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문화 공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축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광복 81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라 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공연 실황은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충남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스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으로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캄캄해 하고 불평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둠은 말없이 물러갑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을 탓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0: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불안과 갈등은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야광물체도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은은한 빛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질 때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을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잠잠하게 할 수 없는 삶의 풍랑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입니다. 받는 번호에 우물정과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같이 문자 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주 에덴교회 호은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두 달 만에 뵙네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때도 참 기도가 뜨거웠는데 아, 네. 오늘 많은 청취자들께서 기대하실 것 같아요.
1: 네,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때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힘을 목사님들이 느끼셨죠, 그렇죠?
1: 너무너무 또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왔는데 네. 한 권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허리가 나음을 입어가지고 와. 원래 방송 끝나고 병원에 갈 예약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예. 집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0: 이야,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목사님의 기도가 뜨거워서가 제일 첫 번째일 거고 또 같이 오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1: 네.
0: 네. 자, 오늘도 목사님께서 혼자 오지 않으시고 사모님과 또 권사님들 같이 오셨는데 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각 사정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용기 내셔서 네.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1069 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나종훈 오현정 집사 가정의 나호현 자녀인데요. 고1이랍니다. 호현이가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행동과 말 또 몸의 떨림과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월요일에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치료와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0: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1: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가 가장 큰 또 기도의 제목이고,
0: 맞아요.
1: 더군다나 또 한참 이제 공부해야 될 때인데,
0: 네.
1: 아, 몸에 떨림과 경직이 있다는 거는 또 부모님이 무척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1: 네.
0: 같이 기도하실까요?
1: 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 오늘 우리 나종은 오현정 집사님의 귀한 아들 우리 호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호연이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과 말, 몸에 떨림과 경직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검진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부모와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호연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그래서 원래 본연에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호연이 위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온 사연인데요. 1443번 쓰시는 분이 남편이 검진 결과 위에 문제가 있어서 헬리코박터제 균치료와 또 용종의 재조직검사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약에 부작용 없도록 역류해서 지금 현재 잠도 잘 못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육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 남편분 또 이 육적으로 목사님 많이 약해지면,
1: 네,
0: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편분께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용종의 그 재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육신을 지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에 닿는 곳에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균은 제거되고 용종도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0: 아멘,
1: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0: 아멘.
1: 육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남편 되도록 도와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남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모든 가족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0: 아멘,
1: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이제 영적 육적 건강함을 뛰어넘어서 정말 행복한 기운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23번님이신데요. 한동대에 다니는 그 최수연 청년 31살인데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7년이 다 되도록 현재 지금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불쌍히 보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1: 아, 그러게요.
0: 네.
1: 킥보드가 참 위험한데.
0: 맞아요.
1: 낙상 사고로 인해서,
0: 네,
1: 큰 또 상해를 입었네요.
0: 네.
1: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정말 오래된 시간인데.
0: 맞아요.
1: 속히 하나님께서 이러.

0: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한동대 우리 최수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운동 중에 이렇게 낙상 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직도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간, 이 고통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면서 외롭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하나님 이 길고 긴 침묵을 깨워주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내 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세상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제 숨결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차도가 나아져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입니다.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536번님께서는 본인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 며칠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믿지 않는 딸의 가정을 위해서 부부간의 불화를 끝없이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변화가 없음을 보면서 현재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힘을 달라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고,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네, 네,
1: 어머니신 것 같은데.
0: 아이고. 자녀가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님이 보실 때, 또 어머님이 또 이 자녀의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속히 그 믿음의 가정으로 딸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1: 네,
0: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불화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날을 속히 이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아멘,
0: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먼저 어머님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로 인하여 고단하거나 지치거나 또 무력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1: 아멘,
0: 언제나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1: 아멘,
0: 나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딸의 가정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딸의 가정도 치유되고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더 풍성해지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딸의 가정들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그날을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딸과 부모님이 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5107번이신데요 이분은 김정훈 자녀분의 성함인 것 같은데, 술 마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기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0: 네.

0: 여러 사례에서 보지만 그 예수님 믿고 정말 성경 임하니까 술 담배를 하루 아침에 끊으시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0: 그렇죠.
1: 생각나지 않게 되겠죠.
0: 아멘. 네, 네. 우리 사랑하는 김정훈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정훈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것도 많겠지만 특별히 부모님 마음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정훈 형제가 술과의 그 인연과 관계에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0: 아멘.
1: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좋았던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주님과의 깊이 있는 동행을 갖게 될 때 그 술은 완전히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술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0: 아멘.
1: 술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주님 십자가 능력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훈 형제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기쁨이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술을 끊고 부모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2: 자, 5302번님께서는 이제 본인 기도 제목이신데요. 협착증 수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허리가 아픈데 역시 기도 부탁드린다고. 아이고, 이 허리가 아파서 힘든 이 고통은 겪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1: 네.
2: 네.
1: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2: 예.
1: 허리 협착증이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됐다면 아마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예. 1년이 지나도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2: 네.
1: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5302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 아파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것 같고 많이 허리가 아픕니다.
0: 아멘.
1: 일상생활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픔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만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나주셔서 이제는 차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허리를 곧게 펴고 힘껏 걸어도 피곤하거나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살펴보듯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거룩한 시선으로 그 연약한 부위에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0: 아멘.
1: 깨끗하게 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제는 경과가 좋아지고 나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2: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방송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청주 에덴감리교회 호은기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뜨겁게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문자 같이 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뵐 텐데요. 그 사이에 문자 기도 제목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시 36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자, 금요일마다 소망의 기도는 청주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청주 에덴 감리교회 호은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매번 느끼지만 너무 뜨겁다는 걸 느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용기 내셔서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395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저희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 방학 맞은 모든 가정들이 다 미디어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목사님 네. 진짜 힘든 일이에요.
1: 아,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0: 그렇죠. 네, 주일마다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1: 네, 압박과 서름 속에서.
0: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같이 가면 또 그 감동도 그 감격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1: 같이 가면 네. 그 가치를 압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같이 가면 가치를 알게 됩니다.
1: 네.
0: 자, 이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세미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우리 남편과 두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주님의 그 감동이 이 두 분들 또 남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모든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람의 계획은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남편과 두 아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미디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미디어에서 이제 손을 떼고 그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되고
1: 아멘, 아멘.
0: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말씀에 사로잡힌 복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0: 아멘.
1: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지금 바로 우물정 9330 샵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으로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번입니다. 자, 이어서 8840번님께서 남편 되시는 유기태님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전립선 쪽 수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일에 조직검사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남편 예배가 회복돼서 남은 삶을 주님 영광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조직검사 결과가 이제 열흘 남았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남편분에게 이런 역사를 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0: 네. 전립선 쪽 수술이면 수술을 하신 건가요?
1: 네. 수술 잘 마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0: 수술을 마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전립선 쪽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1: 네.
0: 저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네.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편 유기태 성도님께서 전립선 쪽에 수술을 하셨네요. 하나님, 이제 이 전립선 쪽에 암인지 조직검사 통해서 이제 발견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암이 아니고 염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로 인해서 이 계기로 인해서 남편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육적인 모든 질고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남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주님께 붙들린 바 됨으로 인해서 육적 영적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조직검사 결과를 앞에 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도 도려내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9581번이

0: 계신데요. 온몸이 피부 알러지로 가려움과 보기 흉한 발진들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몸의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네. 저도 가족 중에 이게 피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1: 뭐 아토피 같은 것도 그렇고
0: 맞아요. 뭐
1: 저희 막내 아들도 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나 이런 거 먹으면 막 알러지가 나서 가렵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0: 맞아요.
1: 가렵고 그래서 잠자도 불편한데 네.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피부 알러지로 인해서 가렵고 또 여러 가지 흉한 발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한 것도 있고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열려지게 되고 연약한 부분도 온전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제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 몸의 연약함 다 이제 강건케 되어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의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능히 그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함으로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그 입술에 말씀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의 그 비전이 아름답게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것을 믿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단문호시면 장문벽에는 유료 문자를 보내실 때 익명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3252번 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방금 접수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진출할 기회 주심에도 감사드리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아이고,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고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으신데.
1: 네, 그렇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신 분은 아닌 것 같고
0: 네.
1: 창업 지원 사업이니까 아마 청년이 되지
0: 맞아요.
1: 않을까 싶은데요.
0: 예.
1: 도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이런 창업을 위해서 또 지원하게 될 때 사업 계획서 쓸 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탁월한 지혜로 잘 접수할 거라고 믿고요.
0: 아멘.
1: 모든 것을 함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252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접수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이 사업 계획이 잘 또 접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음 단계로 또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더 나은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탁월함과 또 다른 이들과는 차별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0: 아멘.
1: 이 비전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0: 아멘.
1: 잘 채택되고 그래서 지원을 잘 받고 이 사업을 멋지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영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0: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6459번이신데 저에게 멋진 시누이 홍영주가 있는데 출산 4개월을 앞두고 우울증이 심해서 집중치료 병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임산부라 대학병원에 어렵게 입원하게 됐는데 홀몸일 때보다 치료 방법

0: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1: 예.
0: 최근에 저희 성도님 그 따님도
1: 예.
0: 따님은 산후 우울증이 있었어요.
1: 예.
0: 아, 그래서 이제 많이 고통을 겪고 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잘 치유가 돼서 지난 얼마 전에 월요일 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분은 출산을 앞두고 지금 우울증이 있으시네요.
1: 네.
0: 아, 그래서 아, 우울증이 잘 치유가 되고 기쁨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이를
1: 아멘.
0: 출산하고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에 대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하라도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시누이 홍영주님께서 출산 4개월을 앞에 두고 심한 우울증으로 집중 치료실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심각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환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로 인한 우울증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의 샘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그 영혼 안에 영혼의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건강하게 또 아이를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교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울함을 들 때마다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귀한 당신의 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홍영주 성도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출산의 과정과 또 출산 후에도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목사님과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두 분의 기도 제목을요 목사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055번 쓰시는 분과 5733번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5733번님께서는 물질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0555번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 너무 고되게 일하는데 항상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강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두 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5733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1: 아멘.
0: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내 삶에 충실하게 될 때 물질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물질의 매일의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도록 전적으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였던 지난 과거의 삶이 이제는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055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데 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1: 아멘.
0: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또 잘 맡겨진 역할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늘 건강시켜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 우리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0: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청주 에덴 감리교회 호은기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아, 여러분들도 느끼셨던 것처럼 뜨거웠죠. 네, 이 목사님 사역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또 뵙겠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소망의 기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어떤 기도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상을 향하여 서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이 사랑하는 성구 1, 2, 3위를 보면요. 1등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위가 오늘 본문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염려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이런 근심과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라면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순위에 든 로마서 8장 28절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인데 첫 번째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어떤 상태냐, 그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18절이나 22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과 다 함께 받는 고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제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지금 힘드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분별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구원의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하셨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네 번째 단계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칭의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시켜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답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내가 미리 알고 정하고 부르고 의롭게 해서 오늘날 영화롭게 만드는 존재다. 그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아주 걸작품이죠.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저 사람 보니까 참 뛰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맥스 루카이도의 유명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You are special이라는 원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무로 만든 마을입니다. 나무 마을. 사람도 나무로 만든 존재들이죠. 근데 서로에게 잘하면 금별을 붙여주고 못하면 벌점 스티커를 붙여줘요. 근데 이 마을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펀치넬로인데 항상 뭘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행동으로 뭔가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별을 받고 싶은데 온통 몸에 벌점 스티커만 잔뜩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요. 아유,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별거 아닌 존재구나. 하찮구나. 근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몸에 금별도 없고 벌점 스티커도 없고 깨끗한 겁니다. 너는 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냐 하니까 비밀을 하나 알려줘요. 거인 목수의 엘리라는 이 마을을 만든 창조주를 가르쳐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어떤 비밀이냐?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쓸 때만 스티커든 별점이든 금별이든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신경 안 쓰면 스티커가 안 붙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평가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의 특별한 존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리 실수투성이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그 특별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중하고 걸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어려우면 아, 세상엔 나 혼자구나라는 자괴감이 빠지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자녀라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의미가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엄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뭘 잘못하면 아주 훈계를 심하게 하거나 매질까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리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아버지가 때리니까 아버지가 날 미워하나 보다, 나는 하찮은 존재인가 보다,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이런 굉장한 상실감에 쌓여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픈지 아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러면 어린 아들이 그 마음이 풀리죠. 이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보혜사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중재자죠.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 중에는 돕는 사람,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 그러면 언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가지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가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끌려 살 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앙망하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세요. 지금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네가 크게 낙심했니? 걱정하지 마라. 이 문제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손으로 만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고, 지금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사람의 눈이나 구설수도 물론 신경 쓰이겠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언제 탄식하시느냐? 성령은 우리가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십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고통도 거의 끝이 나요. 그런데 못 참습니다. 그때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은총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마 하고 나서 꽤 긴 시간을 기다리죠. 모세도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때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도 누구 하나 믿음의 사람 중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욥기는 42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굉장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그것을 극복해내려는 노력 속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냐?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42장 중에서 37장이면 90%에 해당해요. 인생이 10막이면 9막까지 하나님은 개입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죠. 마지막 10막에 등장하죠. 38장에부터 등장하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90% 인생 9막까지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다려라,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기도가 흔들릴 때 탄식하신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근데 왜 실패, 고난이 있습니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보니까요, 한국 크리스찬의 45%만 매일 기도를 한대요. 매일 기도를 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평균 몇 분을 기도하냐면 매일 24분 평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평균 24분을 깎아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을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특권뿐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중단한 죄라고도 말했습니다. 죄인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어머니같이 탄식하면서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려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 탄식하시느냐? 빌바를 모를 때 탄식하신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안 했다라는 뜻보다는 기도를 했는데 방향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 방향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를 기도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성령께서 탄식해줘요. 친히 기도해줍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조율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탄식해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조율이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원망도 하고 탓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말도 합니다. 막 쏟아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내 삶에 대한 어떤 회개가 나오고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이 여시는 대안을 알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조율해 가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모든 전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강하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필요 없겠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탄식하면서 누구야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고 격려받게 하고 충만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냐?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단계로 이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우리가 잘하나 이렇게 쳐다만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신 거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너무 많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승리로 이끌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지 않냐.
모세가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이라는 큰 적을 만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방향대로 이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기드온이 겁이 많아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그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참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받은 소명 속에서 참 평안을 느낄 때 여호와 샬롬을 발견하는 거죠. 이 이름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 엘로 엘리온, 높음의 하나님, 아도나이, 의의 의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엘 올람, 신비로운 하나님, 로피, 고침의 하나님, 예카디아, 깨끗하신 하나님, 사바옷,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기드누케, 의로우신 하나님,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개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서로 작용, 합력해서 일어난다. 이 합력이라는 원어가 수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수네르게오라는 단어는 후에 시너지라는 말로 변화됩니다. 한 마리 말이 끄는 무게가 10kg라고 한다면 두 마리 말이 끌면 20kg밖에 못 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두 마리 말이 끌면 20kg가 아니라 30kg, 40kg도 끈다라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 사건을 겪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기쁘게 모든 일이 막 섞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에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시고 모든 사건을 친히 간섭하시고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신학에 정의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에스더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기 시작하죠. 갑자기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듣다가 폐위가 되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개가 어느 날 왕의 암살 사건을 우연히 듣게 되고 그리고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뒤져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사건들이 막 서로 각각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어떤 만남, 어떤 사건들이 서로 연결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이려던 하만의 그가 만든 교수형에 스스로 처하게 되고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게 불임절의 역사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섭리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때 거기에 안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신 것도 섭리고 만나게 하신 것도 섭리입니다. 그 사건이 안 좋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하게 하셔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시게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결국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합력해서 어디로 가게 하신다? 선으로 가게 하신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이 선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였다면 육신적인 어떤 성공만을 이야기했다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쓴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가도스의 의미가 뭐냐면 영혼의 불순물의 정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개입을 통해서

0: 하나님은 섭리를 만드시고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자리.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도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 제목이 All Things for Good이라는, 한국말로는 안심하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원의 손길처럼 신자의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들을 조합하셔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유익하게 만드는 거룩한 약을 만드신다. 이게 아가도스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삶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전도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혜자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의 교제를 늘 기피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를 알아보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로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윤지원의 오버의 연주로 찬송가 빈들의 마름들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볼링의 바로크인 리듬이라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클로드 볼링은 프랑스 출신으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뮤지션인데요. 1930년에 태어나서 2020년에 생을 마감한 그런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로드 볼링은 재즈와 클래식을 조합해서 클래식의 음악 형식과 재즈의 리듬 또는 즉흥성들을 극대화시킨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바로크인 리듬이라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클래식과 재즈가 어울리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서 특별히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기법, 대입법적인 특징들을 강조한 그런 작품입니다. 대입법적인 특징이라면 서로 다른 선율이 서로 경쟁하듯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의 주제를 서로 번갈아가며 모방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바로크적인 특징과 재즈의 자유로움을 결합해서 바로크인 리듬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피아노와 첼로가 함께 이루어진 그런 편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요요마의 첼로 연주와 글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글로드 보울링의 바로크인 리듬, 요요마의 첼로 연주와 작곡가 자신이 직접 피아노로 연주한 음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498번 가운데서 3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케겔 슈타트 트리오라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케겔이라는 뜻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볼링과 같은 그런 오락의 일종인데요. 모차르트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케겔이라는 볼링과 같은 놀이를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는 클라리넷과 비올라 그리고 피아노가 트리오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클라리넷과 비올라가 조합했다는 것이 독특한 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라리넷과 비올라는 서로 다른 악기이면서 다른 음색인데 비올라의 중음역대를 강조하면서 클라리넷과 잘 어울리게 만든 그런 특징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비올라를 위한 3중조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98번 케겔슈타트. 오늘 이 작품을 벨라코비치의 클라리넷, 주에르즈 콘다르의 비올라, 예네 얀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비올라를 위한 삼중주, 이프렌 메이저 작품으로 498번의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눈을 죽게 돌려라는 찬양, 바리톤 김주택과 김수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 전해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민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에워싸고 둘레에 진을 치되 회막을 마주 보도록 쳐야 한다. 부대마다 자기 지파를 표시하는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동쪽 해 뜨는 쪽에는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7만 4,600명이다.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만 4,400명이다. 스불론 지파도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만 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 수는 모두 18만 6,400명이다. 이들이 선두에 서서 행진할 것이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르우벤 지파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라술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만 6,500명이다. 시므온 지파는 르우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만 9,300명이다. 갓지파도 르우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갓지파의 지휘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만 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 수는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행진한다. 회막은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행진 대열의 중앙에 위치한다. 각 지파가 진을 친 순서대로 행진하되 각자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만 500명이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그의 아들 가말리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 수는 모두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죠.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으면서도 교육자였고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길러냈고요.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민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광복을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했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라를 바꿀 수 있을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세웠고요. 사람을 가르쳤고 신앙을 지키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빛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았다는 말이죠. 자, 내일이면 이제 81번째 광복절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이심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2시의 기쁨.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일 이제 광복절을 기다리면서 최근에 충주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극동방송이 드디어 충주에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도 진정한 자유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충주 극동방송 중계에서 개소 감사 예배, 그리고 충주시 광복절 연합 예배 그 녹음 실황을, 그 감동의 순간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될 텐데요.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로 충주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충주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임용호 목사입니다. 제 81주년 광복절 기념 충주시 연합예배와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개소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피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505장 합동 찬송 268장 1절 3절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이어서 대전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이신 윤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 충주시 광복절 연합예배와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개소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복음의 소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방송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오늘 문을 여는 충주 중계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를 듣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한 모든 전파 선교사와 후원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충주와 인근 지역 모든 시민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님께는 건강과 장수의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하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극동방송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직원들, 운영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충주기독교연합회 회장 임순창 목사님과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효성교회 성도님과 김건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동석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귀한 내빈들과 지역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충주효성교회 에스더 합창단, 그리고 충주교회 위에 효성교회 위에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0: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소하는 충주 중개소를 통해 복음의 소식이 충주를 넘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극동방송 청주 운영위원장 되시는 이종근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충주 효성교회의 애써 찬양대와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2: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임승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흑암의 큰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 예,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옹까지 해주셔가지고 막 울컥울컥했어요. 예, 그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제 품에 안기는 게 10여 년 만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나라사랑축제라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초대하고 해서 그런 축제가 여수하고 익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충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특송까지 해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 때문에 올해 여름 사역들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낙도오지 선교를 가는데요. 상반기에는 조기암 마을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조기암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삼계탕을 해드리고 임직식을 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 회관 앞에 그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보니까 어윤희 홍승로 이 기념비가 있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궁금했었는데 우리 충주에 충주 역사 탐방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 보니까 10개의 충주 시내 기독교 관련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윤희 조기암 마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어윤희 우리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분은 1881년에 덕언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소태면. 그래서 12세 때 어머니가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14세 때 결혼을 했어요. 14세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동학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결혼한 지 3일 만에 남편이 징집이 되고 전투 중에 남편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산 날이 3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본가로 돌아오게 됐는데 3년 뒤에는 아버지마저 사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경기도 개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10년 동안 지내다가 개성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개성 북부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춘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정춘수 전도사님은 우리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 민족대표가 원래 천도교 15명이 하려고 했는데 당시 교세가 셌던 기독교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장로교 8명, 감리교 8명 그리고 불교 우리 잘 아는 한용운 시인을 포함한 2명 이렇게 해서 33인 중에 한 분이 정춘수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윤희 이 선생님의 삶에 인생의 빛이 비치게 되죠. 얼마나 뭐 소망 없이 살았겠어요. 남편 3일 만에 죽었지. 양부모 다 돌아가셨지. 이 시기에 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는 망했지. 소망을 둘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생의 빛이 비치게 되고 영혼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근대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개성 3.1 운동에 주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유관순을 돌보게 됩니다. 한 20살 어린 유관순을 돌보게 되고요. 그리고 1년 뒤에 만세 1주년 기념 투쟁 대회를 또 계획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1920년에는 출감 후에 교육사업에 열심히 앞장서서 신관에 또 근우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31년 51세 때는 신관에 해소 후에 아동복지활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히 고아들을 돌보면서 애쓰게 되었고요. 이때 감리교회 지원도 받고 개성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성 고려정의 유린보육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45년에 이제 해방을 맞고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 마포에 유린보육원을 재건하게 되고 61년 11월에 유린보육원에서 별세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81세였습니다. 이분은 그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 장로셨어요. 그래서 장로로 10년을 봉직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까지 받게 되었고 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가 되었습니다. 12세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14세 때 결혼했는데 3일 만에 남편이 죽고 얼마나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 했을 이 어윤희 선생님의 삶에 우리 정춘수 전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고 그 복음의 빛이 사랑으로 온 나라와 또 그리고 고아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사랑의 빛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도 어두운 개인의 삶에도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이 우리 민족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비치는 큰 빛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비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극동방송은 충주 지역에 104.7MHz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93.3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라디오를 차에 있는 라디오를 1번을 맞춰놨어요. 104.7로 차를 탈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송도범 목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송도범 목부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서 사셨고 집에서 1년에 9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숙 권사님이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대신 전도를 해드립니다 하는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대신을 전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했고 어느 날 휴가를 가던 중에 차 안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송도범 목부님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예라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 그 증거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축하하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에 세례를 받게 되셨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이제 구역장을 목자라 그러고 그 남편은 이제 목부라 그러고 부인은 목녀라 그러는데 작년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지 2년 만에 목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구역장으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극동방송에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도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빨갛게 된 스티커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스티커를 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또 이웃들이 예수님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의 빛은 미래에도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10대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는 가야 돼요. 예, 안 가면은 밥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냥 재밌는 거 하고 또 뭐 놀러 가고 수련회 가는 거 이런 데는 따라다녔지만 교회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형들 선배들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저는 다리 밑에서 파리 낚시 하느라고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도망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간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수련회 가면 뭐 노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따라갔는데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자살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삶에 집중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 북방에 있는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도 이 복음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광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광복이 세계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개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영적인 광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어윤이, 우리 장로님 처럼 복음의 빛이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게 해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비추어서 밝은 세상을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복음 가운데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도 광복으로 나라를 되찾고 빛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허감 가운데 있는 북한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어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계이신 김종훈 장로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충주 마마클럽에서 헌금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2: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들판이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메말랐으며 황폐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려고 나무들마다 새로운 가지를 내고 새로운 정을 부어주사 새 열매를 맺으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열방의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여러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절 연합예배 및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계속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효성교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위에 대한민국 해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와

0: 고통을 기억하사 대한민국 광복절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생기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산 어귀 고을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찬송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피 흘리며 생명을 다한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아름답고 순결한 정신을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큰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충주시에 속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위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의 기쁨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충주시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드리는 충주시 모든 교회에 의해 믿음의 큰 용사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와 극동방송을 통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충주시로 불지어다. 충주시의 새 마음, 새로운 영, 성령의 바람, 성령의 운동으로 충주시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충주 마마클럽 대표 성김이 충일교회 이의홍 권사입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를 통하여 제82주년 광복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극동방송 충주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기독교 방송을 늘 아쉬워하던 가운데 이제는 극동방송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극동방송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지역과 다음 세대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방송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충주 마마클럽도 2023년 8월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함께 기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충주 마마클럽은 앞으로도 충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우리가 104.7MHz를 통해서 충주에서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극동방송 맹주환 사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극동방송에 대한 간단한 사역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광복절 기념사를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증정회장이신 유순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올해가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따지면 KBS, CBS 다음에 극동방송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이고요. 북방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설립이 되어졌고 지금은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이런 데뿐만 아니고 국내에 13군데에 복음방송이 설립돼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난청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송이 들리지 않는 지역에 중계소를 설립을 해서 그분들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계소 설립하는 일인데요. 그 중계소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청주에 그리고 충주에 이렇게 중계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특별히 충주가 제일 마지막으로 설립이 됐는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도호 중에서 복음방송이 안 들리는 지역이 복음이 안 들리는 지역이 충청북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청주는 또 대전 극동방송이 좀 이렇게 잘 들리던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충주는 그러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저도 여기 내려오면서 제천 평택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듣는데 너무 방송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고 중계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는 있지만 중계소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엽산에 있습니다. 가엽산. 가섭산이라고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산인데 710m 고지에

0: 있습니다. 제가 그 가엾산에 대한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전에 봉화대가 있던 곳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봉화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빨리 연기나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봉화대입니다. 가엾산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굉장한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그 봉화대가 있던 그 자리, 전파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 가엾산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엾산을 택하셔가지고 중개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치기 어린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엾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엾게 여기셔가지고 이 충지를 정말 가엾게 여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쪽에서 복음 방송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복음 방송이 함께 설립돼서 그 사역을 도우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중개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희 극동방송 설립될 때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마음껏 들으셨던 분들이 듣지 못하는 지역이 왔을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갈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충주 지역에도 복음방송이 설립되게 해주세요. 24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충주에서도 이 충주 중개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0여 개의 교회 그리고 복음화율이 한 10에서 15% 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85%, 90%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까 그 우리 그 임순창 목사님께서도 사례를 얘기했지만요. 저희 극동방송을 소개를 해주시고 극동방송이 대신 또 전도도 해드려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해가지고 복음화율, 여기 영적 지도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판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극동방송이 열심으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은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은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수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원으로 유학을 가지고 수원고등학교를 왔는데 그때 김재환 목사님이 수원서 목회를 하실 때 처음 친구 따라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고 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지금도 카리스마가 대단하시지만 그때는 뭐 젊은 때니까 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대단한 그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히 쓰시는 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극동방송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하지만은 저희 사모가 굉장히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개인 그 이름 돼서 좀 알지만은 송옥석 피디라고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 방송을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제 가까운 지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송옥석 그 피디의 그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이 방송 듣고 합니다. 오늘 기념사를 맡게 됐는데 순서가 많은 것 같아서 몇 자 적어왔는데 이거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기념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어서 36년 동안 어둠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말이 있어도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성이 있어도 성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광복이라는 그런 놀란 은혜

은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세계 열방에 와서 경제활동 그리고 외교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권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0: 특별히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모든 범사에 기도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종배 의원 또 이동석 시장도 같지만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치인을 위해서. 왜냐?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력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도인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드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까 극동방송 찬양다가 너무 좀 은혜로웠는데 우리는 이 자유, 이 은혜, 이 축복을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시간과 또 우리의 정열과 그리고 우리 유산을 남겨드릴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중국의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방을 품는 그런 나라 그런 축복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그 광복절올의 제창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 충주시 장로회장님이시고 기독교연합회 부회장님으로 섬기시는데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2: 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태극기를 써먹을 시간입니다. 모두 펼쳐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를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0: 충주 효성교회에 김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흑암의 빛을 주셔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충시 광복절 연합예배 및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개소 감사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네, 오늘 함께 하셨던 시간 어떠셨나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이 라디오로 듣기에도 좀 그 감동이 전해지실 텐데 그날 그 현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듣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충주는 이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겁니다. 충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중보해 주시고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끝까지 잊지 않고 그곳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기쁨.

0: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번 여름에 방송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얘기 꽤 많이 했죠. 아직도 아이들의 여름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들도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 주가 교회마다 여름 사역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본질,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의 목적은 사실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도 본질과 목적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새깨라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곡,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예배 보는 분들 없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어떻게든 끌려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감사한 거.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애 데려다 주러 예배 보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배합니다.

0: 추르바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가 279장 그리고 그 이전 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하게 된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긴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1102번님 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변상화님 되시죠?
1: 네, 어디시죠?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1: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잠시만 제가 좀 차를 사겠습니다.
0: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1: 예.

0: 감사해
1: 잠시만요.
0: 주시면. 예예.
1: 예, 토이트 나가서 바로 정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아, 예, 예. 예,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1: 예.
0: 천천히 하세요. 보니까 우리 변상화님이 운전하는 직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운전만 납품 다니는 일이 돼가지고.
0: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신 거죠?
1: 예.
0: 어, 근데 잠깐 멈추고 통화하셔도 돼요?
1: 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할 시간은 됩니다.
0: 예, 예.
1: 아, 예, 잠시만요.
0: 네.
1: 예, 정체했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0: 지금
1: 말씀하죠,
0: 예.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운전하다?
1: 이제 마지막 납품하러 나가는 길에 연락이 왔습니다.
0: 어, 어디세요 지금?
1: 지금은 이제 봉담IC에 있습니다.
0: 봉담IC?
1: 예.
0: 원래 사는 곳도 또 봉담 아니세요?
1: 지금 오산, 오산이요.
0: 오산이세요?
1: 오산대, 예.
0: 그때 제가 선물 보낼 때 보니까 화성시 봉담은 그쪽이던데?
1: 예, 회사가, 예, 회사가 봉담이 있습니다.
0: 아, 회사 쪽으로 그때 주소를 하셨구나.
1: 예.
0: 사시는
1: 예.
0: 곳은 오산이시고.
1: 예.
0: 어떤 걸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납품하세요?
1: 아, 저희는 반도체 쪽.
0: 반도체?
1: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제품 머신인 센터가 설비로 그 가공하면 그거를 납품하면 이제 업체에서 그걸 따로 이제 반도체 설비도 제조하고 예, 그런 쪽에 납품합니다.
0: 아유, 반도체시면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1: 아유, 네,
0: 왔다 갔다.
1: 조금, 예,
0: 그러니까
1: 예,
0: 바쁘시겠어요.
1: 지금은 예, 예.
0: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올해 예. 3월에 통화했어요, 그때.
1: 예, 3월.
0: 3월에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예. 가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지금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요.
0: 예.
1: 저 이제 회사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우리 교회라고요.
0: 네네.
1: 예, 이제 그게 이제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찬양대하고 금요일 안 돼도 워십하고 이래가지고 잘 숨기고 있습니다.
0: 찬양대까지?
1: 예.
0: 야, 어떻게 주일날은 일을 쉬세요?
1: 예, 주일은 일 쉽니다. 예.
0: 다행이네요.
1: 예.
0: 와, 근데 어떻게 벌써 찬양대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1: 아니요,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사실은
0: 네네.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쪽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이런 동역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믿음이 더 성숙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를 여러 교회에서 갈 때마다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0: 찬양대를 원래 교회 네. 가는 곳마다 거의 봉사를 하셨군요.
1: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0: 그래요. 예. 우리 변상화님, 와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1: 그냥 예전에도 교회가 있다 보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0: 가까운데 있다가 보니까
1: 예.
0: 6개월 예. 방학이었잖아요.
1: 예.
0: 그때 6개월 전에는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나요?
1: 예, 다른 교회 바로 집 옆에 다니는데 이제 예. 이제 다시 이제 와우리
0: 교회도 그래도 집 근처예요? 예.
1: 아니요, 회사 근처인데.
0: 회사 근처로.
1: 차가 있으니까, 예, 차가 있으니까, 뭐, 가깝고 하니까, 예.
0: 자, 요즘 이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1: 아, 너무 좋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번 가을에는 더욱더 알아보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또 딱이 천국소문
0: 같을 때까지
1: 주님을 붙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한 번을 보냈었는데 또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1: 아, 예.
0: 네, 그래서 아, 변상화님이 참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예.
0: 자, 그때 어떻게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2: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0: 선물이랑 잘 받으셨고. 이제 예. 교회를 나가시고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2: 예.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2: 아, 그거는 회사 말고 집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0: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2: 아, 예.
0: 집 주소를 또 보내주시면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축 계약. 이렇게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0: 아, 아유, 제가 감사해요. 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전해 주셔서. 근데 그때 3월에 결심하고 5월 말에 갔으면

0: 난 1, 2개월은 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나가신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요. 혼자 가셨습니까?
1: 예.
0: 혼자?
1: 예, 혼자, 예.
0: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거기서 와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대도 하시니까 교제도 있고 잘또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다니시나요? 요즘?
1: 예, 지금은 이제 찬양대 연습하면서 바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죠. 저도
0: 네.
1: 노력하고 하면, 예.
0: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그때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 기도 한번 저랑 같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1: 예.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변성화님 앞으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찬양대도 하면서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늘
1: 예.
0: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까 문자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변상화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나의 하나님요.
0: 나의 하나님.
1: 예.
0: 나의 하나님. 김명선 간사님 혹시 그 불렀던 그 나의 하나님인가요?
1: 아니, 50에서 불렀던 건, 예, 일단은 예.
0: 워십. 어떻게
1: 예.
0: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 곡이 있어서.
1: 어여쁜 나의 형제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그게 여러 가지
1: 어여쁜
0: 버전,
1: 나의, 예.
0: 요즘 버전의 나의 하나님이죠?
1: 예.
0: 요즘 버전의, 무슨 곡인지 알것 같아요.
1: 예.
0: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1: 그냥 따로 이유는 없고, 그냥,
0: 네.
1: 가사 때문에 좋아.
0: 어떤 가사 고백이 좋아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1: 예.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나의, 내 마음이 그냥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0: 그 가사가 많이 와닿는군요.
1: 예.
0: 그래요.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변상화님의 하나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항상 만나는 그런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전화, 정차하셔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예.
0: 앞으로 늘 안전 운전하시고, 그 이후로도
1: 예.
0: 계속 극동방송과 새끼라 계속 듣고 계시죠?
1: 예,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1: 예.
0: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네, 김명선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까지 메들리로 이어진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를 통해서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변상화님 만나봤습니다. 변상화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손재석 보혈 메들리, 우리가 좋아하는 보혈 찬송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저희 극동방송의 정말 메인, 정말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어제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전남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7시 30분에 나라사랑 축제가 또 열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천국잔치, 아주 기분 좋은 잔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곧 열릴 텐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또 주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시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연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어둡고 빛을 잃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현 시대와 함께 일치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사시대나 그 상황이나 어떤 것을 보든

더라도 지금의 우리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계속되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유대인과 기독교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거를 토라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 또 예언서, 시가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이 토라 가운데의 구약 가운데는 죄된 인간과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이 없고 신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달라서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약속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과 다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을 구약이라 하고 그리고 이루실 것에 대하여 신약이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루어진 옛 약속이 돼서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이라 하면 예수께서 모든 예언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성령을 먼저 보낸다 은사를 주신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요 한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초림은 이루어졌으며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으로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이 선진들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조명하면서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본문에는 사사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에 영적 무정부 시대 그래서 왕도 없고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 해서 무정부 시대 곧 영적 무정부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늘씬 얻어맞으면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때 또 평안하면은 또 일탈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얻어 터지면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사기 사이클을 통해서 인간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하여 표현하고 나타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 이들을 사사라고 표현하는데 곧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갈 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끝자락에 등장한 한 영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유명한 고대의 용사도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의 비참한 아주 비천한 자
작은 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말씀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명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문이 열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분인다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와서 아이를 덜컥덜컥 나네요. 그래 아이를 낳으면서 하니까 또 거기서 아니 자기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에 많은 눈물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던 모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구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조명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곧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과 그때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시대 대문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삶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막혀있는 답답한 눈물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건만 제사장도 타락해서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짝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살아가면서 영적 눈도 어둡고 영적 귀도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그 타락한 엘리의 그 삶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한나라.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두 번째 여자인데 그는 나오지 아주 결혼해서 그냥 애를 쑥쑥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아니 자기는 다 가졌으면은 조금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로해주고 아주 이렇게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우리도 교회 가운데 보면요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쩌니 저쩌니 어쩌니 어쩌니 하면서 쟤는 먹었다고 하면은 참 그 맞는 말이기는 한데 말을 참 너무 이쁘지 않게 한단 말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얄미운 사람들이 업자라 있는 것처럼 여기서 분인나가 이와 같이 오죽하면 성경에 적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를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요 심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원문에는 격분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격분하게 하고 격분하도록 계속적으로 그에게 대하여 끊임없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에게 대하여 크고 작은 것으로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는 거죠.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격분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여기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7절에는 울고 먹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8절에는 어찌하여 우냐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죽하면 울고 울다가 나중에는 통곡까지 할 정도로 여기서 통곡이란 말은 계속 울었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거나 분인나를 향한 원망의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 나오는 불만, 원망, 이 불만과 원망으로 이런 것들로 함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

절실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그에 대하여 너 술 취했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고람되오 하는 거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두 번째 또 나오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은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하여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랜 것뿐이라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계속 썼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은 왜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거를 요구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가 자녀를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냐는 거예요. 저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무시당한 거 분인나 공격할 수 있는 빌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공격은 아니더라도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 내 한이라도 좀 풀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봐라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못해줍니까? 자기 중심적인 한나의 개인적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서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영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기도를 행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개인적 기도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엇이든지란 말은 영계, 물질계, 인간계 다 포함한 겁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 자체가 너무 세상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는 내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영적인 기도, 신앙적 기도까지 가냐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서원을 했어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드리되 평생을 드려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게 말이 아들을 주시면 그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만들겠나이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주셨고 그리고 한나는 과연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40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든 기도하던 여자라. 감동적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셨고 세 번째는 내가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냐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곁에 서서 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그 감동적인 그 기도로 주 앞에 약속을 지키더라 하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들어서 그런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같이 어두운 시대를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역사,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시작의 그 부분에 사무엘을 쓰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과 19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모아서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고람되어 똑같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과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기억해 주시는 사람,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바로 생각이 기억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한나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술 좀 끊어라.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했던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봤던 엘리 제사장이 그에 대하여 그래? 그럼 내가 오해했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며 축복을 합니다. 어두운 시절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그의 말에 대하여 이 한나는 응답으로 받는다 이 말이야. 편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서 먹고, 자 뭐하고? 먹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은 실상으로 오기 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응답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나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에게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분인 나가 찾아와서 형님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에게 변한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로 근심빛이 사라진 것은 엘리 제사장의 응답적인 확신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허상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을 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그냥 연탄가스 쓰인 사람 마냥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하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확신이 없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실상이 있기 전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먼저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젖된 아이에 대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하나님께 경배하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진 않지만 한날은 젖된 아이를 맡깁니다. 우리가 군대만 보내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통곡을 하는데 과연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를 영혼을 교회에 맡기느냐 이 말이요. 정말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듯 젖된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맡기지 않고 교회의 영혼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신임을 잃고 교회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에 대하여 너무 아쉽고 안타깝죠.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어제 한 달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여기도 고람되오죠,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세 살, 네 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려지는 그거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정말 삭도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같은 기도는요, 나시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신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술을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네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얘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게 하고 술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바로 술과 같이 이방 문화에 거기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시체를 만지지 않고 썩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가 삭도를 대지 않게, 이거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거룩의 상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내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나시린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영적 나시린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이 이방 문화에 대하여 거기에 여러분이 심취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썩은 정말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거룩의 상징과 같이 여러분 영적 나신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이와 같이 내가 아픔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걸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이거를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아픔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만들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 세상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다짐한 기도가 바로 그의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참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을 건강하게 주시면 내가 이 사업터를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바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들에 대하여 풍성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 믿음의 이와 같은 것들로 바꾸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개인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0: 기도를 넘어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받아 그거를 파괴하는 자가 있고 상처를 받아 그를 치유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한나는 이와 같이 상처를 받은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니 결국엔 얻어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주는 이 그 결정적인 사람이 사무엘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아픔 있는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로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정말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0화 1919년 2월 8일 1918년 1월 도쿄의 YMCA 사무실 좁은 방 안에 조선 유학생들이 둘러앉았다. 이야기의 중심은 미국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 원칙 14조였다.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권을 바탕으로 쓰여진 문장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0: 뭐야? 벌써 다들 와 있었네? 어? 병훈 씨, 어제 밤샜나봐.
1: 시험날은 점점 다가오고 글씨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부턴 하숙비도 올린다네.
2: 저도 요즘 텀 잠을 못 자요. 아, 제가 먹을 것 좀 가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3: 뭐야? 너무 이쁘게 생겼.

0: 뭐야?
1: 화가다다. 아니, 비싼 거를.
2: 요 가게 앞 지날 때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참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집에서 돈 보내왔어요.
3: 이야, 덕분에 화가자 맛 좀 보자.
0: 다들 축 처져 있더니 간식 꺼내니까 웃는 것 좀 봐.
1: 아, 일단 먹어야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어.
2: 여기서 나눠 먹으면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랑 먹는 것 같고.
0: 우와, 맛있다 이거. 아 참참, 혹시 멜론 먹어봤어? 나 멜론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
3: 멜론? 그거 진짜 엄청 달아.
0: 먹어봤어? 언제?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1: 야, 제 타타시상이랑 친하잖아. 타타시상네가 동경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거든.
3: 한번 초대해줘서 갔는데 그때 먹어봤어.
0: 아니,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야? 설마 했더니 뭐야 두 사람.
3: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우리 아버지랑 연이 있어서 한번 초대해 준 거야.
0: 다음에 또 가면 나도 데리고 가.
4: 저도요.
3: 알겠어.
1: 나랑 안 가?
3: 넌 초대 안 해.
1: 왜?
3: 넌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뭐하러.
5: 마침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은 진우가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오늘자 신문 여러 개가 들려있다.
6: 다들 일찍 와있었네.
2: 선배 얼른 오세요. 이것 좀 드세요.
1: 얘도 데려가지 마. 얘는 진우만 있으면 되거든.
2: 네? 제가요? 아니에요.
0: 어머, 진짠가 봐. 얼굴 빨개졌어.
2: 다들 왜 그러세요?
6: 자, 다들 이거 봤어? 윌슨 대통령이 쓴.
3: 아, 14포인트?
0: 이게 뭐야?
3: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원칙 14개 조항이야.
5: 누군가 또박또박 읽어가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글이 목소리가 되어 울릴 때마다 방 안에 있던 청년들의 눈은 더욱 반짝인다.
2: 민족 자결. 우리 조선의 운명을 우리 민족이 정한다는 뜻이겠죠? 아,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1: 그거야 진우가 옆에 있어서겠지.
2: 아니에요. 정말 모든 내용이 벅차요.
6: 나도 오늘 아침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벅차오르더라고.
1: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
0: 주여,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2: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 없이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글자만 봐도 눈물 나요.
3: 나도 괜히 울컥하네.

0: 어느덧 한 해가 지나 다시 겨울이 왔을 때 청년들은 또다시 좁은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고베에서 발간한 영자신문 재팬 애드버타이저지를 함께 읽고 있었다.
1: 여기 봐봐. 12월 15일자 코레아 독립을 주장. 재벌동포들이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 독립 원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야.
2: 그리고 다음 12월 18일자 내용도 봐봐.
3: 약소 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 파리 강화회의 및 국제연맹에서 약소 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
1: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이거 현실 맞지? 와,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 이름이 올라갔다고?
2: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봤어.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승국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회의를 하고 있대. 세계가 약소국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4: 독립을 주장하다. 미국 동포들도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5: 맞아. 단순히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닐까?
2: 맞아. 이제 우리도 제대로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이제 우리가 말할 차례라고.
4: 어떻게 하려고?

0: 말고
1: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외쳐야 해. 여기 일본 안에도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조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해. 선언하자.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우리도 외치자.
2: 맞아. 세계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우리가 드디어 말할 차례라고.
3: 공부만 잘해서 졸업장 따서 돌아가자던 우리가 독립운동까지 하는 거야?
4: 신문 1면은 따는 당상이네요. 어머, 왜 이래. 왜 자꾸 눈물이.
2: 근데 다들 알지? 선언문을 쓴다는 건 곧 일제랑 정면으로 맞붙는다는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지지해준 가족들과도 끝장날 수 있어.
4: 한번 잡혀가면 나오긴 쉽지 않겠죠?
2: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4: 정말 하나님 뜻은 뭘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은 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 아닐까요?
1: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야. 우리가 모든 걸 망쳐놓더라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야. 모든 게 끝장날 게 뻔해. 근데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 세상 권세를 잡으려는 악한 사람들 때문이야. 그러니 우린 선포하는 게 옳아. 하나님의 진리를.
3: 맞아. 피하지 않는 게 곧 믿음이라고 생각해. 침묵을 선택할 수 있지. 그런데 앞으로 지금 같은 기회는 또 없을 거야. 다들 알고 있잖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5: 솔직히 겁나. 그래도 진우 얘기 들으니까 이 길이 틀린 건 아니구나 싶어. 어쩌면 우린 계속 기다려왔잖아. 이때를, 이 날을. 모든 게 망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린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잖아. 더 망할 게 있을까?
6: 독립선언문을 앞에 두고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다. 눈에 보이는 고난의 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구했다. 밤새 선언문을 쓴 청년들의 품속에는 인쇄된 청원서와 선언문 봉투가 있었다.
4: 하나는 조선총독부, 이거는 대사관, 이거는 신문사. 잠깐만요. 우표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7: 아이고, 이건 오늘 아침 값인데 탈탈 털리네.
5: 나도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4: 충분해요. 각 학교 총장실에 제가 직접 두고 올 생각이에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3: 잠깐만, 이리 와봐. 주여, 이 편지들이 묶인 나라를 푸는 열쇠가 되길 기도합니다.
6: 은실의 기도에 청년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진다. 오늘이 지나면 서로를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현실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4: 언니,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늘 기도할게요. 언니와 오빠들을 위해서요.
1: 자, 얼른 가자.
6: 몇 사람은 우편과 함께 청원서와 선언서를 일본 정부 각 대신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기독교 청년회관을 향했다.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600여 회원의 환호 속에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다.
8: 우리는 이제 선언한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9: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8: 일제의 강제 합병은 조선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9: 일제의 강제 합병은 조선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8: 민족 차별을 조선에 적용하라!
9: 민족 차별을 조선에 적용하라!
10: 대한민국!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0화 1919년 2월 8일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0: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대전 안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0: 가지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은 앞선 여섯 가지의 재앙들을 통해 지금껏 애굽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건강이 저들이 섬기던 우상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지금껏 하나님은 애굽인들도 먹이며 입히고 계셨던 분이기에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로 때문에 강력한 재앙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신하일지라도요. 지금까지 반복된 여섯 가지의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즉시 자기 가축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만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내 마음의 평지 박수진 시의 황미래 곡으로

맡은 김종표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9절과 21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재앙 같은 걱정이 닥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놓지 않으므로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곡가는 임원식입니다. 사실 작곡가라고 임원식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지휘자입니다. 한국 교향악단의 산 증인이고 지금 서울예고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가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곡 아무도 모르라고는 아무도 모르게 소개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작곡가 임원식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6월 24일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저녁이 되면 주일 예배로는 안 된다며 매일 온 가족이 모여 다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때로는 장난이 심할 때라 예배를 빼먹고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은 틀림없이 했었다고 고백했지요. 교회 나가며 자연스럽게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성가대 활동도 하다 보니 음악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곡자이자 지휘자인 임원식 선생님은 23세가 되던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후에 작곡도 배우게 됩니다. 1969년 KBS 교향악단의 초대 지휘자로 음악감독을 역임했고요. 1980년 사임할 때까지 한국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이 운파 임원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음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두 곡의 가곡과 현충일의 노래 함께 할게요.

오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한국 오케스트라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1세대 지휘자 임원식과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현충일의 노래입니다. 조지훈이 가사를 지었고요. 임원식이 곡을 붙여 1957년도에 완성한 곡입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그의 대표곡이죠. 아무도 모르라고.

김동환의 시를 가사로 하여 오늘은 테너 박세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산길, 황금찬의 시를 가사로 하여 소프라노 양은희가 노래했습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활동한 음악가 임원식 선생님은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별세했습니다. 1948년 한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이었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의 초연 무대를 지휘하며 한국 오페라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교향악의 선구자였고 KBS 교향악단 초대 음악감독이었고 음악의 조기 교육의 선구자로 1953년 한국전쟁일 때 서울예고를 창설하여 클래식 발전을 이끈 대한민국 음악의 1세대 음악가 임원식을 만나봤습니다.

장이 풀리면 김동환의 시를 가사로 한 오동일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그대 그리워 송문헌의 시를 가사로 하여 김동환이 작곡했습니다. 소프라노 양혜정이 노래했고요. 오늘 출애굽기 9장 19절과 21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미 재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던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나요? 오늘도 살 길을 스스로 찾지 말고 주신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지훈의 곡 담쟁이 함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자여 하나님의 훈련소를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많은 사람들이 훈련소에 입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그게 훈련소인지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평생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작성하면서 울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비시키는 훈련소다. 고난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명으로 만들어지는 장소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길을 가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그곳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깊은 영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잘될 일이, 잘못될 일이 없죠. 잘될 것을 믿고 잘될 것을 기대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펼쳐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잘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사람들에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의 길을 가고 슬픔과 아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왜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질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담기 전에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들은 분명하게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요셉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그는 팔려가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고통이 왔고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13년 만에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명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명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명은 고난의 훈련 장소를 통과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듬으실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사명자를 훈련소에 입수하게 합니다. 어디에 입수하게 한다고요? 훈련소에. 1951년도에 논산 훈련소가 이제 문을 열고 그곳에서 수백만 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동안 매주 약 1년에 약 11만에서 12만 명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병으로 거듭나는 곳이 어디냐? 논산 훈련소입니다. 논산 훈련소를 거치지 않냐고 군인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논산 훈련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훈련소든 거쳐야만 그는 장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믿으면 거듭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훈련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영적인 훈련소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소에 입소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분명한 계시를 받았어요.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것이 17살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받고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국무총리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꾼 다음부터 형제들로부터 완전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냈으면 새로운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애굽에 은 20에 팔려 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길이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말씀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살에 꿈을 꿨지만 서른의 총리가 되어 13년이라는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아픔, 쓰라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발은 착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두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요셉을 어렵게 하고 단련한 것은 그의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를 단련했느냐? 오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형제들이었어요.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를 제대로 훈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단련한 것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단련하고 나를 온전한 성도로 훈련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라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죠. 여러분은 용광로 가운데, 훈련 가운데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순금되어 만드시는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단련합니까?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 아멘이죠. 말씀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그 환경이 아니야. 어떤 재정이 아니야. 누가? 말씀이. 이 눈이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이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대장장이가 되어 요셉을 지금 당금질하고 있고 그리고 두들겨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가 그 바로의 궁중에서 나와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쓰리쓰린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으로 발탁해서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울의 그 모진 고난의 기간들을 통하죠. 굶주리고 외롭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듬는 훈련 장소를 거쳐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심으려면 땅을 깊게 파야 돼요. 배가 크면 클수록 많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깊이가, 사명의 깊이, 아픔의 깊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깊이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오늘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인생을 마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잊지 마세요.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돼. 그런데 여러분, 같은 군인이라고 군인이 되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특수 요원들은 특수 훈련을 받아야 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사명의 깊이다.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전도사에게 주어지는,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안수집사들에게 주어지는, 권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깊이가 다른 것이 오늘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디를 떠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만드는 시간, 나를 훈련하는 그 시간, 그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훈련소에 입소하셨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온전한 성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도 아니요, 그 환경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훈련자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사명자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은 성도를 빚어가십니까? 하나님은 훈련소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병들이 나오듯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사명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17살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을 살려두었을까요? 어린 요셉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아마 형들은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13년이라는 시간을 담금질하고 그리고 그를 만들어내셔서 13년이 지난 후에 교만했던 요셉은 겸손해졌고 분노가 용서로 바뀌었고 혈기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다듬으실 때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이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하냐?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은 하게 한다. 단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게 합니까? 소망을 붙들고 가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환난에서 바로 소망으로 가고 싶어요.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환난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충실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환난의 과정 중에도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달려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싶어하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명, 영적인 사명자의 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살이를 할 때도 동일하게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곧바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성경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 구덩이 속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구덩이에서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아멘.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큰 고난의 과정,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은

부화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명행사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제가 건강할 때는 몰랐었어요. 병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풍족할 때는 몰랐어요. 빈손이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아프기도 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 쓸만한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주물러질 때 진흙은 왜 나를 괴롭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토기장의 손이 그리고 마지막 손길이 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소에서 사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사명자로 온전히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소를 통과할 때 비로소 뭐가 되냐? 성도가 되는 것,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훈련소를 통과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두 개 주어진 아주 중요한 주어가 두 개예요. 당신들과 오늘 하나님. 여러분, 자, 당신들은 나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돈 주고 팔고 그리고 왕따 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이 뭐냐? 사람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인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을 피해서 가잖아요. 그 환경은 거기에 또 있어요.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속세기는 남편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나를 다듬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눈.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어요.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해놓고 2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을 만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 이 수준 높은 얘기. 이것이 이제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육을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해서
나를 다듬어 줬을 때 온전한 성

정도로 온전한 사명자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사람의 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0: 있다는 말은 사람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람 볼 때 생겨요. 감사는 하나님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시험 중에 있을 때 그 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통과하는 고난의 골짜기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오는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다듬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보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슬픔, 아픔, 고통 그리고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도출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고백하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소다. 당신은 눈물로 가고 때는 힘들어서 버거워하면서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의 고난을 원망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보고 있습니까? 원망으로 보고 있으면 훈련 장소로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훈련 장소에 입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영적인 훈련 장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고치고 싶어 할까? 무엇을 다듬고 있는지를 보시고 다듬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그 모든 모진 고난이 와도 이길 준비가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려 사명을 잃어버려 빈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이 있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있어 빛이 보인다. 나의 휜 그림자여, 너는 나를 따라다니며 때로는 앞서 걷고 때로는 뒤에 처진다. 그래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빛이 있는 한.
1: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오늘의 시인 윤동주는 그 빛을 끝내 보지 못했지만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떠나지 않는다고 썼네요. 어두운 자리에서 빛을 믿었던 사람 윤동주. 그림자가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걸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시인 윤동주는 1945년 2월 광복을 6달 앞두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27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시를 쓰는 것이 곧 기도였던 윤동주 시인은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빛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빛이요. 긴 시간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빛은 꺼지지 않았죠. 광복은 왔고 윤동주의 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내일 광복절, 그 빛이 눈에 보이게 된 날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이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난 날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닐 겁니다. 어두운 자리에서 빛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참 빛이 되어주신, 그리고 빛을 주신 하나님께 잊지 말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빛을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자,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활짝 열려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

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행저전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기도문이 적혀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저전라 저녁기도문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평일의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수고와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가진 것과 이루어놓은 것을 의지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어둠의 시간을 지나 다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눈물과 희생으로 길을 내었던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미움과 갈등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힘 있는 이들의 목소리보다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나라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좋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행저질라 8월 14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문은 특별히 그 내용 중에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내용의 그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기도문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링크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저질라에서도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달렸던 새한글 성경 잠언 통독은 잠시 멈추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 7시부터는 전북 익산에서 진행되는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중계방송이 이어집니다. 듣고 계시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맞춰놓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저질라에서는요, 청주시 복명동에 위치한 청주서문교회 설교 말씀을 보내드릴게요. 은혜로 풍성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찬양 나누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시죠.

0: 오늘 행자진라에서는 청주시 복명동에 위치한 청주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땅굴, 좁은 땅굴에서 안내원도 없고 불필도 불빛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둠만 있을 때 그 누구도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다가 두려움을 느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영적 두려움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렵고 어렵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1: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열매로

얻게 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버가 쪽으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육지로 올라가서 그 산맥을 넘어서 멀리까지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갔냐 하면, 아마도 구브로 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는데, 나도 예수 믿었으니 내 친척에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해서 아마 그곳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루스드라는 도시, 그리고 그 다음에 드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다가 도래도 많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베에서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배를, 버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C자형이에요. C자형.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너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너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는 배를 타고 안 갑니다. 밑으로 안 가고 육지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성도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세운 교회들을 다 격려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일행들을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환경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에 비두니아 지역인데 그 흑해 지역이 있습니다.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아, 저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어쩌지? 그럼 계속해서 그냥 방향 여건에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 드루아가 나옵니다. 그 드루아에서 하나님 이제는 끝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에게의 바다인데, 바다 건너는 저 유럽인데,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바다를 건너서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고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에 갔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오 하면서 강가를 건너는데, 거니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루디아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근데 옛날에는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만 입은 옷이에요. 오늘날 보면 명품이죠. 그 명품을 파는 사람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했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온 지방 식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빌립보 성을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은 점을 잘 치는가 봅니다. 근데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다,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말 좀 하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돈을 받는 수익을 주인들이 있는가 봐요. 주인이 나누어 가지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가기 전에 막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피도 나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수갑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발에 있는 차코도 풀어졌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그 간수장이가 그 간수를 책임자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사람이 목숨으로 갚는 게 있는가 봅니다.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밤에 간수장이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의 상처를 씻기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 자수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부자 루디아와 아마도 귀신이 나간 여종도 예수 믿게 된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는 감옥의 간수장이 집도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이 세워놓고 이제 그로부터 교두부를 삼고 본격적으로 그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핍박을 했을 때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또 쫓아와가지고 그까지 쫓아와서 핍박하니까 아예 저 아래쪽에 그리스 아덴까지 내려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바울 일행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어떻게 유럽의 지역에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막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막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있고 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깨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할까요?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고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보다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볼 수 없는 이슬람 지역 그런 지역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완성된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속에 먼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 비춰주심이 있어요.
그렇게 깨달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답답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물질로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기도로 후원했고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10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들이 모였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너무나 긴밀하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한 교회예요. 애정관계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간구하는 이유는 복음의 여러분 첫날부터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동참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십이죠. 근데 코이노니아는 우리 보통 친교, 친하게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여기에 나오는 코이노니아가 6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좀 서로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친하게 지내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음이라는 하나의 사명을 붙잡고 자기들이 기도로 하나 되고 물질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공동의 헌신이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적 교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 사역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새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했기 때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선교사임을 직접 후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개인의 역할 그 이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작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세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에 대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공동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비전, 그리고 깊은 교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싸우라.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2절 다시 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무엇의 중심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절 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가서 나아가되,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 사도 바울을 강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고 써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종 바울은.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많아요. 진짜 저 베드로가 진짜지 사도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런 시비가 처음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이 사람들은 사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 알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신실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함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돕고 놓인

0: 분들 돌보지도 않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 식사 대접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생전 처음 보지만 단지 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식사하고 돌보고 섬기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근사님 축복하시고 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갔던 정집사님, 그분이 안내원이 후레쉬를 들고 혼자 달려나갈 때 일부러 그랬겠죠. 한번 어둠을 경험해 보라고. 막 혼자 달려갔을 때 그냥 10초도 안 됐는데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렵더라고 합니다. 그때 만일 같이 간 친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그때 만일 제가 함께 가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갔다면 조금 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어두운 영적 터널을 지나가는 길에 우리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기는 우리가 서로 서로를 연결해서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계선교사님 50명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겨나가는 놀랍지만 작지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우리 가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 행자진라에서는 청주시 복명동에 위치한 청주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전이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오늘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하며 이 땅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중계방송이 잠시 후 7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익산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축제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뮤지컬로, 때로는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때로는 아이들의 찬양소리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파수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부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금숙 집사입니다. 30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연륜은 쌓아져갔지만 1999년 1월 무거웠던 삶의 무게로 인해 우울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시도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셨던 친정엄마, 또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나를 힘들게 하셨던 시어머니, 일에 지쳐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힘든 몸과 마음을 쏟아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 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는 잠시 차를 정차시키고 그냥 울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그로 인해 범사가 온통 새로워졌습니다. 두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고 싶어 그 즉시로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저처럼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접착제가 되어주시는 너무 놀라운 방송입니다. 주님은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 24시간 중부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은 한 달에 10,000원, 전파선교사 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생중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한 현장을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8월 15일,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극동방송은 매년 여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사랑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자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여수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도 중계 함께 하시며 기대감을 담은 마음, 또 가슴 벅찬 소감과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대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700여 명의 어린 천사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의 한 줄 응원 문자, 또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 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영상 중계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중계로도 그 광경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5319번님. 어제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본 나라사랑축제 여수에서 펼쳐진 공연 참 감동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이 나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그 여름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 보려고요. 영상 링크 받고 싶습니다.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메들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 축제 잠시 후에 그 현장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기대감 가득한 사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 축제 어제 여수에 이어 오늘 익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모습,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833번님, 저는 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이 22개월인데요. 나중에 어린이 합창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 벌써부터 10년 뒤에 단원 예약을 또 이렇게 결단하셨네요. 0686번님,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또 영상 중계의 링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그 은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눈과 귀로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사랑축제 현장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온 뜻깊은 도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열리는데요. 지금 현장에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산 실내체육관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다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슬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익산 실내체육관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익산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회중들이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와 익산을 지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희망의 철도가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함께 펼쳐지며 보금통일의 염원을 선포합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어린이 치어단이 화려한 치어리딩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난타 소리에 이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물놀이와 상모 돌리기, 현대 댄스가 조화를 이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0: 네, 희망찬 무대를 선사해준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늘은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을 총괄하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주시면, 네, 여러분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내빈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호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어제 이어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범인 전 금산 군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북 지역교회가 온 힘을 모아주셨고요, 또 전북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강호연 장로님과 익산, 군산, 전주 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를 소개해 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선사합니다. 찬란한 조선의 빛,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리랑 선율을 더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에 오색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의 고풍스러운 부채춤이 어우러져 한복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천해전과 한산도대첩, 영양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그 순간에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합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나라를 잃은 시절의 풍경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빨래하는 아낙네,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 뒤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의 그림자가 함께 드립니다.

따뜻한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리움을 표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더해지며 조선을 섬겼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 이곳 익산에서는 1919년 4.4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만세운동을 역동적인 안무와 퍼포먼스로 그려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며 독립의지를 가졌던 독립군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승리의 무대입니다.

0: 네, 우리에게 독립의 감격을 일깨워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애국가 가사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홀과 또 워싱턴

0: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1: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죠.
0: 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0: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사물장단과 전국 어린이 합창단 상모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 무대는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엽니다.

복복풍 의상과 백제 귀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함께 올라 무대를 밝힙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 유산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거점 도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익산 창가가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0: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0: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1: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0: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 테마 이어갑니다.

찬란한 익산에서 아름다운 여수까지 호남선을 따라 떠나는 흥겨운 음악여행. 익산 황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들녘을 지나 마침내 여수역에 도착하는 여정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전개됩니다.

여수역입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하며 찬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전하는 무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 어린이들의 연기와 퍼포먼스로 그의 삶을

0: 네, 추억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환희 그리고 감동과 결단으로 끝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순교 신앙을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방금 전 무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고백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0: 네.
1: 이것이 단순 노래 가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그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 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극동 방송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토바봅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한떨기 꽃, 극동 방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 소년병이 된 학생들, 생이별한 가족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을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목사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에게 한 부탁. 전쟁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 복음 방송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순종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HLKX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을 재현한 무대 함께 하시죠.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아이들의 대열이 무대를 채웁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극동방송 70년 방송선교의 발자취와 복음의 열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0: 창단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합창 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1: 김하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랑 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익산 현장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익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7305번님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참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라디오를 통해 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감동과 은혜의 현장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소감,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 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감, 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며 여러분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슴 벅찬 청취소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40번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 처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방송으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극동방송과 항상 쭉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8번님, 어제 듣고 오늘도 듣는데 들을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2134번님, 극동방송 24시간 듣고 있지만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방송 영상을 보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상 보다 말고 친척과 지인 서른여 분께 정신없이 영상 빨리 보라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무한 발전을 위해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또 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까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10월에 전국의 청취자들과 다 함께하는 기쁨의 큰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큰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 또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북방 선교에 대한 소개를 담은 체험관과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놀이존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10시간 특별 생방송과 공개방송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펼쳐지고요. 또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세시봉의 다채로운 음악과 찬양 무대로 올려드리는 70주년 특별 음악회도 준비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한마당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힘찬 메들리 찬양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와 오늘 생중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너무 밝다며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책임 이인성, 현장아나운서 최다슬, 기술 이범용, 김영은,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김보령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17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내일은 81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다라는 광복의 단어 뜻대로 아뭇갔던 일제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빛을 당당하게 되찾은 뜻깊은 날이죠. 그 빛을 되찾기까지 수많은 선열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가장 어둡던 시절에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자유와 희망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라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방황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밤 이 땅과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아가파워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맞이할 광복절은 이 땅의 어둠을 거두시고 또 자유의 빛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치고 어두웠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죄와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웨이홈의 함께 계셨네와 강성식님과 박채성님의

오늘은 타야의 For All My Life, 평생을 위해라는 찬양 가져왔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담은 곡인데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삶을 통제하지 않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타야의 For All My Life, 평생을 위해 라는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도현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주말 보내시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짐 콜린스는 성장하는 기업 혹은 실패하는 기업을 5년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출간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본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개선하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용서와 사랑,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넓은 세상 앞에 사람이란 참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요즘은 참 드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거나 바쁘게 앞만 보고 걷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가만히 올려다보다가 문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크신 분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크신 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시편 기자는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세이머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Magnificent,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orthy is the Lamb, 그리고 Terry McAlmon의 I Sing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잘 풀린 날도 있었을 거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루하루를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기억하시며 함께 지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리원의 마음,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문제,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주현의 달빛가스펠 썸머스페셜 오늘도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날개를 달고 마르지 않는 샘 1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야베스의 기도죠. 그 찬양을 마르지 않는 샘이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 처음 수록된 곡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마르지 않는 샘에서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발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음반에 넣었었죠. 네. 그 마르지 않는 샘의 1집 앨범 중에서 날개를 달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폭염 문자와 물놀이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도 오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제가 있는 지역에는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어요. 마치 가을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좀 더운 바람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변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좀 변할 뿐이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할 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과 또 저와 이 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죠.

냉수한 그릇, 박갑수 목사님의 활동명이었죠. 냉수한 그릇의 푯대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는 작가로 얘기하면 필명이죠. 라는 이름으로 박갑수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팀인데, 그 냉수한 그릇 희원 앨범 중에서 푯대를 향하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내리의 믿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여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를 좀 뒤늦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휴가도 이제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연휴네요. 그쵸? 그래요.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해외에서도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네.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들려드리는 게더 좋죠. 자, 옹기장이, 오랜만에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 아름다워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 와. 그리고 한 곡도 이어서 듣죠. Continental Singers. 이 노래, 이 찬양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Continental Singers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세 곡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었는데.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와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옹기장이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싱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의 곡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특송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90년대에는 컨티넨탈 싱어즈하고 옹기장의 곡을 성가대나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부 성가대에서 안 부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중창 같은 경우도 옹기장의 곡을 또 많이 불렀고요. 이길승님의 곡이 중간에 떡하니 있어갖고 조금 이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어쿠스틱하고 지금은 약간 컨트리스러운 이런 음악의 편곡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길승의 교회로와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교회 학교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름, 겨울, 이렇게 좀 뭐랄까 봄, 가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름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가을에는 문학의 밤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억보다도 여름에 옛날에는 수양회라 그랬는데 자 너무 이렇게 오래된 티가 나나요? 아, 여름에 수련회 내지는 수양회. 그 다음에 겨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고등부는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교회 학교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름 수련회를 또 떠올리시면서 또이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자,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남성 듀엣 위드라고 있었습니다. 남성 듀엣이 소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그 CCM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뭐 위드도 있었고 뭐 선물도 있었고 뭐꽤 많아요. 주나

음악도 있고 소리도 있었고 노래하는 업들 뭐 굉장히 뭐 듀엣으로 활동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위드의 곡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드의 찬양도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이분들을 늘 초대를 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가사와 편곡으로 곡을 또 발매를 하시기에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위드의 오 놀라워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With의 오 놀라워. 'Come and See'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찬양은 구현모 데이비 쿠의 '주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진짜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썸머 스페셜에서만 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굳이 좀 포장을 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의 김상훈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주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번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한 분은 오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열심히 또 목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곡이나 가사가 재치 있죠. 데이비 쿠 구현모 형제의 주는 나의 봄. 네, 역시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찬양들, 옛날 찬양들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특히나 이그 CCM을 소개하는 시간인 토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티스트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나의 여름의 수양에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철로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철로역정. 그 코스마다 어떤 이렇게 신앙의 미션을 주고.

뭐 요절도 배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학적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짧긴 하지만 뭐 나눔도 있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정말 여름이니까 수박과 찐 감자 막 이런 먹을 것들을 과일들과 함께 쫙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그 학교 선배 형들 누님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그런 철로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났네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또 찬양 이어서 듣죠. 자. 이거는 과거 옛날 CCM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주영훈님의 거기 있었다 이거 들려드릴 텐데 이찬양이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최영훈의 거기 있었다 찬영이었습니다. 주영훈 씨의 목소리만 애썼던 게 아니고 조범진님하고 이철규 씨, 철규형 씨 목소리까지 세 분이 함께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지는 찬양이죠. 고백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봐야 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계셨음을 우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고 그 실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많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프티드 찬양 준비해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명식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승리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추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자 8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이 땅에 빛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광복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넘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염려와 매임에서 건져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찬란한 광복의 빛을 주셨듯이 주님, 오늘 내 어두운 심령 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결박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온 세상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네, 빛을 되찾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이신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그가 자기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떠돌던 그 나그네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로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그들의 노예사리에서 빼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징벌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그들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바로가 나같이 입이 무딘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씨족들이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씨족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계보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며 고핫은 133세를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계보대로 레위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선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집안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비누아스를 낳았다. 이들은 그 씨족별로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셨던 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애굽 왕 바로에게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실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낱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면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무딘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0: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원성이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는 2009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남 1녀로 태어났고요. 다섯 번째로 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딸 하나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를 들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는 저녁밥을 제가 했고요. 엄마는 퇴근하면 일하러 가고 농사 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체력이 받침돼 있잖아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엄마 따라 밭에도 갔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쌀을 만들어야 되고 국수도 만들어야 되고 펑펑이 가루라고 속도성 가루도 해야 되고 제가 억척스러워가지고요. 엄마가 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집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진짜 사랑도 받고 크게 욕 먹은 적도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도 한 3,000평 정도 개인 소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직업이 좀 좋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농장들에서 영양물자를 배분해주는 이 농촌물자공급소 같은 데서 책임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고난의 행군 시기 전부터 농장들이 비경지 땅을 조금 임대받아서 저희는 이미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운 시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식량은 해결합니다. 채소 한 가구당 옥수수 300kg 농사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한 두 톤 정도 그리고 콩 한 100kg 저 기장 이런 작곡을 많이 심었고요. 가을이면 2톤 트럭에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람들은 여름에는 굶고 힘들지만 가을에는 농사를 하면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기 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길목을 막아놓고 단속원들이 지켜서서 식량을 다 뺏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식량을 뺏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농사 지은 겁니까? 나라에서 종자를 줬냐, 비료를 줬냐,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철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농사 짓고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때가는 토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먹자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순간 열심히 일하여요. 그런데 다 탈곡하고 말리고 곡간에 쌓아놓은 순간부터 또 군인들이 도둑질 다닙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곡간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고 쌀독이 없어졌어요. 옥수수 쌀 쿤독에 북한 독특후거든요. 한독 채워놓고 국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무거운 쌀독을 혼자서 못 들고 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는 나갔어요. 집집마다 평균 한 명씩은 다 탈북했고요. 저희 국경연서는 탈북자도 많았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감옥도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도 보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중국과 밀거래도 하기 시작했고 인신매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희 오빠가 했던 일은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하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건 알았어요. 저희 오빠는 국군 포로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북한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몇 살 때 어디서 살았고 엄마 이름이 뭐고 형제는 누구누구 있다. 이 정보가 있으면 남한에서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가 그런 일을 하다가 포로를 넘긴 꼴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는 보위부에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정말 죽게 되니까 얘네가 내놨어요. 가족들이 오빠를 살리려고 수혈을 했는데 북한은 수혈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요. 거품만 생기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40살에 딸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일은 탈북한 일이었고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비서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국경으로 성경책을 들여보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밤을 내대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런 것인데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면 보지 말고 가져다 바쳐라. 이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아들을 북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요. 3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간 이유는 제가 돈벌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고 아들을 데리러 북한에 가는 도중에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용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 묵고 다음날에 국경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용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은 간절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10년은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북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요. 중국에서 1년 있은 사람은 3년, 3년 있은 사람은 9년을 감옥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0일 만에 몰래 있다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에 들어섰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경 경비대인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무였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게 국경에서 저희 집에 10분 거리인데 저는 옷도 갈아 못 입고 11월 달에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 부를까 조카 이름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간 것 같고 조카 이름을 불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부르며 너 맞니? 하니까 맞대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6살 때 헤어진 아들이었는데 9살 때 제가 갔으니까 폭풍적으로 컸고 얼굴도 다르고 진짜 저는 몰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왔다고 하니까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세 번 말했어요. 엄마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탈북을 해서 3년 동안에 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잡혀서라도 오는데 우리 딸은 잡혀도 안 나오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수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희 오빠도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한국행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고로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이미 살아봤잖아요. 북한에 가서 다시는 못 살죠. 그때 아들을 데리고 다시 10일 만에 재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자기 전화기를 내보내고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래 동네 안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래 동네라 하거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간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하고 한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고 배신자가 아니고 반역자예요. 한국행은.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 가고 그냥 중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 달만 놀고 가래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저는 동생이 살고 있는 훈촌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동생은 훈촌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부부가 하나님 다 영접했고요.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또 바로 자유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나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라고 크게 선포하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모아 기도하며 내 삶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늘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0: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이죠.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뜻깊은 날이죠. 하지만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등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바로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진짜 광복을 알고 진짜 해방을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믿음과 감사의 선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힘찬 두 찬양으로 함께 복음의 메아리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다음에 올려드린 조금 전에 함께한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진실된 자유를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방이겠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채워갈까요?

0: 서울 챔버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스담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이라는 기쁨의 잔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0: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통일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남과 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한 애국가와 놀이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곡의 찬송 연속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트로바의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오늘 참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자유를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형,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0: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1: 네,
0: 흔히 맞습니다.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1: 네.
0: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또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0: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0: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 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 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
1: 네.
0: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0: 네.
1: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네.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와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1: 네.
0: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과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 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네.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

0: 후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네.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네.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초에.
0: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바라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네.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참 중국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그쵸.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아.
0: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1: 네.
0: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과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의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왔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0: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맞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크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과장하신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십일조도 안 냈어요. 주일도 잘 안 지켜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군인, 잔인한 사람적인 군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율법이 있는 십일조를 바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그냥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이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부르짖었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절에 보니까 예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열 달란트를 너에게 주노라. 등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엄청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어부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꾀죄죄 어부 그렇잖아요. 꾀죄죄하고 촌띠가 흐르고 불안무식하고 바닷사람 그 시큼한 베드로가 왔을 때

0: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뜻은 아람어야, 아람어. 예.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걸 우리나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하셨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칭찬을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예, 칭찬은 우리에게 활력소, 원기소.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 넘치는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좋은 행위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이 21도, 강계와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과 서울이 32도, 개성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3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함흥이 29도, 해산과 여수가 28도,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가는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칭찬은, 사랑은, 섬김은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 가운데 참자유를 누리는 복된 광복절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나눌 때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가운데 구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해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싸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값 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희 그만하라. 이제 내 철에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기도 두 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녹여 외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천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나무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미한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열두 결의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갔다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때 아무 미련 없이 열두 결의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쇠약해 보이는 영국의 남자가 영국 의회에서 찌렁찌렁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깨어납시다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의회에서 150번이 넘게
연설과 토론으로 마침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웨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한 시대와 싸웠던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웨버포스는 어디 있나? 그 당시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신임 의원 중에 3분지 1이 웨버포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남은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죠.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출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웨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덮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시나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에 신학하거나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1, 2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훈.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데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의,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죠.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드와잇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드 항구에는 등대가 두 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더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아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게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서로를 버리고 무엇을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끝난다는 거지요. 재산도 끝난다는 거지요. 안락도 끝난다는 거지요. 장래 출세도 아랑곳도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 그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0: 오직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소를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래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 뭐 물도 떠다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 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푯대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덜어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로 광복절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빛을 회복한다는 뜻으로 어두웠던 일제의 간혹한 탄압을 견뎌내고요. 마침내 나라를 되찾아 빛을 맞은 날을 의미하고 있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골인점을 놓친 마라톤 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선수 도란도 피에트리는 결승점을 1600m 남겨놓고 선두주자를 추월했습니다. 그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자 스탠드를 꽉 메우고 있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머리와 팔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트랙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다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노를 외쳤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던지 방향을 바꾸어 결승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불과 100m 앞두고 허물어지듯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부석에서는 급히 의사를 대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심판들이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여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규칙에 의해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불운했던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실격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0: 주여로 상징되는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적 헌신과 열정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혈통과 가족신앙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아들답게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로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본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아마샤는 유다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집안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아마샤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또 은 100 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에서 세일 사람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는 또 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꼭대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습니다. 그 무렵 아마샤가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되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마을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값진 물건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들의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신들이 아닙니까?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자 예언자는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을 한 뒤에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보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유다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진 성벽의 길이가 40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벳 에돔이 지키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가 죽은 뒤 엘론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으로 넣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우시아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아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아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에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아에게는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이엘과 관리인 마아세아가 그들의 수를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한 다른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스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왕들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묻힌 것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살림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한 다른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쇠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느말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세아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라김과 왕의 다음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족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딤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더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광복절 아침이죠.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절, 다시 그 빛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요. 기쁘면서도 이 광복절 아침은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도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광복절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그늘이 싹 걷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빛과 자유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모닝프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영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라를 잃고 빛을 기다리던 마음 이야기하니까요. 성경 속 히브리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간 이들은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에 나오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이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죠. 잃어버린 고향과 빛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아픔과 겹쳐져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임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고 마커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송가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찬송가 한웅재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어 찬양과 민유경의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모닝브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2. 어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3.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4.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5.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명철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경험이 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송과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광부들이 갖가지 채광기술을 고안해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광물들을 잘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을 순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지혜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최고의 보석을 총동원해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최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희대의 장사슬로도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지혜로울 수 있지만 떠날 경우 어리석어지게 마련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는데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전도자이자 작가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과 노력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 새벽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해가 뜨기 한참 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과정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될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 안에 깃든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근심이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겁니다. 주님, 매일 아침 제 힘이 되어 온종일 저를 지켜주소서.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 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말이지요. 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인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인생에는 반드시 떠나야 할 존재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떠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무겁게 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고대 근동에서 이 소금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파괴된 도시를 소금을 덮어 정결케 하거나 재건을 막는 관습이 널리 통용되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런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것은 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돌아봤을까? 이 소돔에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이 있었고요. 뒤에는 익숙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가 답답할 수 있고 낯설기 때문에 익숙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뒤를 돌아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넣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거의 일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 롯의 아내만 뒤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롯도 처음부터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천사가 재촉했는데도 오늘 본문은 롯이 지체함에 롯이 지금 떠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떠나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의의 오른손을 뻗으셔서 롯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도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성도가 한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오늘은 극단적인 멸망의 때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케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이 자비의 행동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행동들을 하십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몇 가지 행동들을 기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산을 향하여 열심히 가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확실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잠시 나누며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아쉬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체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롯이 지체하매. 그 이전에 천사가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왜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을 마음도 알고 머리로도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삶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술, 담배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 좋지 않다, 요즘에는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뇌에 큰 손상이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담배값에도 폐암의 중함, 또 여러 담배 핀 이후에 이 몸의 변화들을 그림으로 담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도 주초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알지만 할 수 없어요. 롯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세속

도덕적 가치관에 동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명령이 있기 얼마 전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롯은 자연스럽게 그 천사를 천사인지 모르고 맞이하지요. 집에 들이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범해야 되겠다. 희한한 짓거리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롯이 무슨 말을 했는가?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한판 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을 담보 잡히거나 이래도 되는데 내게는 처녀인 두 딸이 있다. 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덕관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조금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 나그네를 보호하고 천사를 보호하기에 이건 잘한 행동이다 라는 차원에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똑같은 죄악이요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가장 절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도시와 공동체가 타락하였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 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법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광야에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에 정착해서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갈 때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경험.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손에는 은금이 가득했고 창고도 가득했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가축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땅을 먼저 선택해라. 말 듣고 동쪽에 이 소돔을 선택한 거지요. 풍요의 땅 맞습니다. 물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자리 잡았는데 성공해요. 재판관쯤 됩니다. 존경도 받고요.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지체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맞아요. 그것 외에는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롯도 분명히 멸망할 것을 알고 죄악의 도시라는 것도 설명 다 들었고 지금 유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떠난다, 곧 떠난다, 반드시 떠난다, 혼자 떠난다,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떠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살 것 같아요. 참 아쉽지요. 그러면서 현상 유지 편향이 생긴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의 삶이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왕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멸망의 자리까지도 어느 때조차도 펼쳐져 있고 붙잡아 주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붙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그 아름다운 손을 뻗어 맹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맹인이 주님 나를 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한 터였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도 고쳐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끝나버릴 것인데 일부러 바쁘신 주님이, 공생애의 그 기묘한 일들을 많이 있는 그 주님이 뒤로 한, 그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그 한 가련한 맹인을 붙잡고 손을 잡고 동구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안수하세요. 한 번 안수하고 끝낼 수 있는데 두 번이나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구 밖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문제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면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있다면 당연히 다윗처럼 고백해야죠. 시편 18편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광야를 10년 이상 있었던 이 다윗은 와디라는 요단강의 어느 시기 넘쳐 흐르는 물과 같이 얼마나 위험한 때가 늦은비 이른비가 오고 광야에 물이 넘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와디에 휩쓸려서 빠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센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 신명기 4장에 나온 듯이 강한 손 편팔로 하나님의 전형적인 행동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장 고난의 때, 가장 어려운 때가 되기를, 그리고 일상 하나님의 손이 편채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기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17절과 26절에 보면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명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그렇게 돌아본 것입니까? 하나하나 지금껏 따져보니 아닌 듯 하시지요. 맞아요.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발적인 형벌로 본다면 하나님 책임이 참 큰 거지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도록 여러 가지 여지들을 오늘 본문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 여정에 나타난 이 롯의 아내의 불신앙 그리고 세속적 애착이 바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육신적인 시선을 넘어서 이렇게 뒤돌아본 것은 그 롯의 아내의 마음과 영혼이 소돔을 향하여 있다, 지향점이 소돔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요, 비록 몸은 지금 움직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때로는 불리는 그 사람들, 천사들을 손에 이끌려서 지금 소돔성을 나왔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그리고 영혼은 아직 소돔성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소돔을 떠났는데 마음은 소돔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혼 또한 그렇다? 너무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비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난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행동이에요. 그 비난하죠. 기억하라는 것은 너도 그럴 수 있다. 개연성 충분하다. 여러분들도 저도 롯의 처처럼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가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현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 그 상처는 정말 치명적이죠. 어려운 거 맞고요. 굉장히 드문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쪼물딱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야 되는데 그 상처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너 지금 소돔에 있었지만 구원받았고 비록 너의 집이 훼손이 되고 없어지지만 내가 충분히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산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집을 줄 수 있고 아니 정말 궁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들어 제공해 주시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렵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집은 여전히 소돔 안에 있고 과거에 있는 거지요.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중심이라면 어때요? 아쉬운 거 뒤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부요한 행동을 하시고 사랑이 가득 넘치기 위해서는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선행동, 후지급.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소돔에서만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가라 이랬어요. 발걸음을 옮기고 너 안 떠나고 싶고 아직 머물고 소돔에 맴돌고 싶지만 그래서 소알로 간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지근, 지형 안 멸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불탄 거 다 꺼지면 쫓아가서 뭐라도 건지려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가까운 소알성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열심히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올라가기를 소망하셨어요. 만약에 올라갔다면 아마 롯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등극되었을 겁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 자비하심을 이상한 곳에 소망했고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게 베푸사 큰 인자를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갈 동안 지켜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너 충분히 나를 만날 수 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산으로 가라. 지금 산은 하나님 예배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 현현의 장소, 시온산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너를 맞이할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데 그게 아니, 난 그거 원하지 않고 나 소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소알에 일찍 가가지고 도착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10분에서 1시간쯤 돼요. 거기 가서 소돔을 향하여 쓰지 않는다 해도 소리는 들릴 거잖아요. 우라라라 쾅쾅하면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아비규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게 다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하고

0: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하나의 은혜의 산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 계속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저녁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 주일 성수를 못한 분 있으시다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은혜의 산을 하나님 만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롯도 하나님께서 저 산으로 가라 그렇게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에 두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은혜가 그 뒤에 있었을까, 하나님 다 책임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행동 먼저 하면 됩니다.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의 행동 먼저 하시고, 낙심,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먼저 행동하라는 거죠. 기쁨의 언어를 내어뱉고, 우리는 찬양의 그러한 행동, 기도의 행동, 예배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뒷일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가장 힘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한 그 상황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자비의 손을 뻗으신 하나님의 행동.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 아쉬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행동하자. 마음에 새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중구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중구 명성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공동방송입니다.
1: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원한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찬양을 들어보는 인터뷰와 찬양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래에 기억나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의 최애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의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와 찬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한 명과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힘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입니다. 이 찬송은 힘들거나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주 부르게 되는 찬송입니다. 삶이 순산할 때보다 어려울 때 이 찬송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임도환입니다. 저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라는 찬양곡을 자주 듣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기타를 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경쾌한 기타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로 인트로가 시작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속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0: 가족들의 인터뷰와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황신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바래고입니다.
2: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3: 하박국 선교사 찬양이라서 유치원에서 이거 영상도 봤었고 그러니까 노래도 들어봤었어요.
2: 그래서 요즘 뭐 재밌는 일 있나요?
3: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2: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어?
3: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2: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3, 중3 두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다 마련해주고 만들어서 아이를 도와준답시고 끌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이 시기가 닥치고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이가 성실하게 해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는 거, 온전히 맡기는 게 뭔지 저는 이제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엄마는 불안함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해. 너희를 늘 응원하려고 한다. 고맙고 사랑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울컥하게 하거든요. 아이들 미래도 내가 붙들고 있고 너의 삶도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5살, 6살 손녀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도 보낼 뿐만 아니라 손녀들하고 아주 정말 옛날 아들 키웠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누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 식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손녀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빛을 되찾은 날이죠. 오늘이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고 자유를 얻었다. 광복이라는 뜻과 참 맞는 말이죠. 빛을 되찾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억압의 땅에서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